원하는 것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참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더라고요. 우리가 당장의 만족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깊고 넓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물론 지금 이해되지 않는 순간도 있죠. 그렇다고 모든 아픔을 좋은 선물이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는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요. 그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사랑의 뜰 한 출발해 볼까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이빅 밴드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뜰한 출발하는 첫 찬양이었습니다. 아, 이 첫 찬양이 응답처럼 누군가에게 다가가길 간절히 바라면서 선곡했는데요. 아, 맛있는 음식도 먹는 순서가 있잖아요. 본식을 먹은 후 먹어야 할 이 달콤한 디저트를 먼저 먹어버리면 정작 몸에 필요한 식사가 뒷전이 되잖아요. 우리 기도에도 가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꼭 필요한 것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늘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주신다고 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선물을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길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지나갈 힘, 지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건데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놀라운 선물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가장 좋은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조금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것도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보시는 건

성령이여 감님 하사 유선식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의 뜰안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한 말씀도 받아가시고 출석 체크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한 말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아, 오늘은 잠언 27장 17절의 말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잠언 27장 17절 말씀. 아멘. 우물정 누르시고 02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7238님 반갑습니다. 오셨군요. 그리고 503님도 반갑습니다. 5945님 또 5073님 7978님 0118님도 오셨고요. 526님도 오셨어요. 그리고 6065님 또 1667님 반갑습니다. 6481님도 오셨고요. 아, 7356님 네. 아 좋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쾌한 가을 아침 7356님께서 보내오셨고요. 5950님 그리고 네, 와 축하드립니다. 5226님께서는 기쁘고도 감사한 소식을 전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신앙 에세이에 제 글이 실렸어요. 제 이름과 글이 실려있는 서적을 어제 받았는데 기적은 멈추지 않는다. 아, 정말 봄에는 아들 이름으로 공모한 보이스 간증으로 인해서 제 목소리가 극동방송 전파를 타고 그로 인해서 극동방송 사보에까지 제 사진과 글이 실렸고요. 이번 기념서적에는 저의 이름과 글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 누구보다 창사 70주년의 해가 뜻깊습니다. 기적은 멈추지 않는다. 이 책 제목처럼 저를 비롯해 극동방송과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들의 삶이 기적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5216님께서 보내오셨어요. 할렐루야. 춘천에서 광주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고 지금 미국에서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귀한 분이 계십니다. 전국에서 또 각 처에서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광주 극동방송의 애청자님의 글이 이번 간증집에 실린다고 하니까 더 좋네요. 제가 꼭 읽어볼게요. 아, 그리고 다음 주에 특별한 이벤트를 엽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예정인데요. 그때 이 책을 저희가 선물로 드릴 예정이에요. 네, 4295님 한 말씀 주세요. 이렇게 보내오셨고 그리고 3781님 또 8905님께서도 한 말씀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이 한 말씀은 두고두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에게도 좀 암송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남의 은혜, 날카롭게 하는 누군가로 인해 고통스럽지만 그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 빚어져가는 과정을 견디게 하는 말씀이 또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에게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을

힘들어할 수 있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을 때 고통스러워할 수 있고 그럴 때 그때를 이겨내게 하는 말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런데 좋은 말만 해주는 친구가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 때로는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그렇지만 그 때를 지나면 그것이 나를 만드는. 그런데 그 친구가 단순하게 그냥 연령대가 비슷한 친구가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안에 있을 수 있는 범위가 그 친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 귀한 말씀, 오늘의 한 말씀으로 준비했는데 그림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한번 이 말씀 카드 받아보세요.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예,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0153님, 오늘 또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 살고 싶습니다. 충만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고요. 4641님도 오셨습니다. 9452님 반갑습니다. 똑똑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아침 심히 행복합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또 8905님 또 3781님께서도 오셨어요. 여기는 광주 극동방송의 사랑의 뜨란입니다.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0943님 참 의미심장한 문자메시지 보내주신 거 있죠. 아내에게 너무 솔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요즘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보내주고 싶습니다. 한 말씀 주세요. 무슨 의미죠? 무슨 얘기를 하신 거죠? 아, 너무 많은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그런 문자메시지. 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잠언 27장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예, 지금 쇠망치로 막고 있거든요. 예, 쇠를 만드느라 연단한 예, 지금 칼을 만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림 보시면 더 많은 것을 느낄 것 같습니다. 지금 불방망이를 막고 있는 상황인데 이 그림은 우물정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4080님 반갑습니다. 2841님도 반갑고요. 또 1302님도 반가워요. 아 그리고 2042님도 7504님도 또 9396님도 오셨습니다. 7504님 또 9396님 9452님 또 1806님 아 정말 반갑습니다. 0292님도 오셨고 그리고 네 축하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메시지를 6065님께서 5226님을 응원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궁금하네요. 6065님도 응모를 하셨나요? 예 그리고 0379님께서도 한 말씀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여러분의 마음들을 보내주십시오. 사랑의 뜰안 걸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스포츠 양말 대한 명인이 만드는 명품 떡갈비 송정 떡갈비 식사권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 마사지기 11가지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 유기농 건강음료 전문기업 참든 건강과학에서 건강칩을 코에이 쇼핑 대리점의 샤워헤드와 필터를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의 식사권 믿음도 체력도 업 GDFC 골든 딜라이트 풋볼클럽 풋살장 이용권을 선물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참여 바랍니다.

0: 예술로 만나는 하나님. 나는 미술관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의 저자이신 재활의학과 전문의 박정우 원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박정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 계절이 굉장히 우리 옷깃을 여미게 할 정도로 좀 쌀쌀해지는 그런 날씨입니다.
0: 그러니까요.
1: 이렇게 날씨와 계절이 깊어질수록 우리 인생의 여정이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게 되는데요.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과 귀한 은혜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참 설레고 기쁩니다.
0: 네. 저희가 2주 전에 네. 세상의 편견과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본질을 치열하게 지켜냈던 작곡가 펠릭스 맨델스존 얘기에 청취자분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1: 아, 네.
0: 오늘은 또 어떤 믿음의 거장을 만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2주 전은 음악이었고
1: 네.
0: 그리고 그 전에는 그림이었고
1: 네.
0: 오늘의 장르는
1: 문학입니다.
0: 문학. 와, 예. 기대가 되네요.
1: 문학도 예술이죠?
0: 네, 예, 그럼요, 그럼요.
1: 혹시 그 2주 전에 맨델스존, 펠릭스 맨델스존 에피소드를 놓치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이제 이따가 뭐 0153, 샵0153 들어오시면 저희가 문자 링크 보내드리는데요. 블로그 링크를 들어오시면 지난 방송을 영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유튜브 링크도 준비해 놨습니다. 오늘은 예술 중에서도 문학가 중에 개신교 영성을 드러낸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 다음으로 기독교 역사상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이 무엇일까요?
0: 어우, 철로역정이죠.
1: 아유, 맞습니다. 바로 철로역정. 예. 영어로는 The Pilgrim's Progress라는 이 책의 저자 존 버년. 1628년에서 1688년 17세기 인물인데요. 이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문학사적으로 위대한 고전 작가로 꼽히지만 그의 삶 전체는 거친 쇠붙이를 두드리던 가난한 땜장이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사로잡힌 참된 순례자의 표상이었습니다.
0: 이런 귀한 분을 만나게 될 텐데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 그림

0: 이나 책으로 접해봤을 텐데 저는 제 인생을 바꾼 책이기도 하고요.
1: 아, 그렇습니까? 네, 네.
0: 최근에도 이 순례길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1: 아이고, 할렐루야.
0: 그 위대한 작품이 안락한 서재가 아니라 차디찬 감옥바닥에서 탄생했다는 사실. 네.
1: 누구보다도 굉장히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17세기 영국 청교도 혁명 이후 왕정 복고기가 시작되면서 국교회, 지금 영국의 성공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교회 인가를 받지 않은 설교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있었습니다. 존 버녀는 정규 신학 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전하던 탁월한 설교자였거든요. 근데 당국은 그에게 다시는 설교하지 않겠다는 각서 한 장만 쓰면 당장 풀어주겠다고 회유했습니다. 하지만 존 버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만약 내가 오늘 감옥문을 나간다면 나는 내일 당장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전할 겁니다. 결국 그는 영국의 베드포드 감옥에서 무려 12년이라는 긴 세월을 갇혀 지내야만 했습니다.
0: 각서 한 장이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 타협을 하진 않았네요. 그리고 12년을 옥에 갇혀 있었다니 너무 억울한 인생인데.
1: 맞아요. 특히 이 존 버년에게는 갓난아기 때 시력을 잃은 맹인인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메리였는데요.
0: 네.
1: 버년은 감옥에 갇혀서 어린 눈먼 딸을 남겨두고 떠나올 때 내 뼈에서 살이 뜯겨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낮에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감옥 안에서 수천 개의 구두끈을 꼬아내다가 팔았고 밤이면 촛불 하나에 의지해서 펜을 들어 글을 썼습니다. 고난의 쇠사슬에 그의 육신은 결박했을지언정 그의 영혼은 영원한 도성인 새 예루살렘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0: 자신의 아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택했던 그 눈물의 자리에서 철로역정이 태어났습니다.
1: 네.
0: 이 철로역정,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지고 개신교 영성을 대표하는 고전 클래식이라고 볼 수 있는 책인데요. 복음이 전해지면 제일 먼저 번역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1: 네.
0: 그런데
1: 네.
0: 오늘
1: 예?
0: 이 존 버년의 책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1: 예, 제게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는데요.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묵상할 때마다 제 가슴을 가장 뜨겁게 흔드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저와 함께 천성을 향해 발맞춰 걸어가고 있는 제 가장 친한 믿음의 벗이자 영적 동역자 만화로 읽는 철로역정을 그린 최철규 작가입니다.
0: 최철규 작가님?
1: 네.
0: 오, 유명하시잖아요. 저도 인터뷰를 했었고요.
1: 아, 그러시군요. 네.
0: 교계는 물론 문학계에서도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명작이기도 하죠.
1: 네.
0: 만화로
1: 읽는
0: 철로역정. 최철규 작가님이 절친한 친구분이셨군요.
1: 그렇습니다.
0: 그러고 보니 조금 닮아 있기도 해요.
1: 그런가요?
0: 어떤 면이 닮아 있냐면
1: 네.
0: 순수하게
1: 네.
0: 뭔가 그 고집스럽게 자신의 길을 가는 외길로 가는 사람?
1: 저희끼리는 농담으로 이렇게 하죠. 그냥 중학생 두 명이 서로 둘이 서로 딱 중학생 수준이라고.
0: 아니,
1: 네.
0: 그림을 너무 잘 그리시잖아요, 원장님도.
1: 아니요, 뭐
0: 만화 책을 내셨으니까.
1: 최 작가가 그려준 거예요.
0: 아, 그런 거예요?
1: 네, 그 만화는. 네.
0: 그럼 그래서. 스토리를 원장님이
1: 네네,
0: 쓰시고.
1: 네, 제가 시나리오를 제가 쓰고 최 작가가 그려서 그 우당탕탕 박 원장이라는
0: 네.
1: 의학 만화도 최 작가하고 둘이 낸 겁니다.
0: 아, 네, 네, 네. 어머, 그러셨군요. 네. 저는 원장님이 그린 줄.
1: 아니요. 그건 이제 재활학과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저는 이제 뭐 본격적으로 만화를 그릴 만한 수준은 안 돼서. 네.
0: 아무튼.
1: 네.
0: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을 나눠볼게요.
1: 예.
0: 예.
1: 아시다시피 최철규 작가는 다니엘 기도의 간증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적 여정을 진솔하게 나누면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눈물과 큰 도전을 주기도 했는데요. 최 작가 역시 17세기 존 버년처럼 어떻게 보면 세상의 부귀와 화려한 성공, 세속의 명예를 미련 없이 내려놓고 오직 복음만을 화폭에 담는 크리스천 전업 작가의 길을 걷고 있는 진정한 구도자라고 할 수 있죠.
0: 세상의 성공가도를 뒤로하고

0: 기독교만화라는 좁은 길을 택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1: 네, 맞아요. 지금도 손만 내밀면 엄청난 작가료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거절하고 있죠. 세속 만화계에서 촉망받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모든 안락함을 내려놓고 만화로 읽는 철로역정을 완성하기까지 7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극심한 가난과 병마, 치열한 영적 전투를 온몸으로 견뎌냈습니다. 마치 베드포드 감옥에서 촛불을 켜고 글을 써내려가던 존 버니언처럼 우리 최철규 작가 역시 좁은 화실과 골방에서 피눈물 나는 기도로 붓을 잡았죠. 곁에서 그 뼈를 깎는 순례의 과정을 저는 지켜보면서 아, 존 버니언의 거룩한 영성이 오늘날 내 친구의 붓끝에서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구나 하는 경외감과 존경심을 느끼곤 했습니다.
0: 네, 그렇게 그려낸 작품이기 때문에 국경과 세대를 넘어서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거군요. 그런데요, 최철규 작가님께서 또 하나의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1: 네, 오늘 방송을 통해 우리 청취자분들께 정말 벅찬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게 되었는데요. 최철규 작가가 지금 세계 최초로 철로역정 2부를 만화로 거의 완성한 막바지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0: 와, 세계 최초로 철로역정 2부를 만화화한다고요?
1: 네.
0: 1부에 이어서 2부까지?
1: 네, 맞습니다.
0: 1부는 많이 보셨을 텐데.
1: 네, 1부는 대다수 사람들이 철로역정 하면 1부의 크리스천의 여정만 기억하죠.
0: 그렇죠.
1: 예, 이거는 이제 개인의 구원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와서 천성을 향해 달리는 크리스천의 고독한 개인적 분투기라고 한다면 존 버니언이 생전에 쓴 철로역정 2부는 조금 다릅니다. 크리스천의 아내인 크리스티아나와 4명의 아이들 그리고 이웃인 자비와 함께 손을 잡고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여정을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철로역정 1부가 구원의 감격과 개인의 결단을 보여준다면 철로역정 2부는 연약한 여성과 아이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교회의 보호 속에서 천성에 이르는 눈물겨운 공동체의 동행의 영성을 보여준다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아, 네.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이웃, 공동체가 함께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이야기. 와,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1: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0: 예.
1: 워낙 방대하고 기쁜 영적 테스트라 세계의 그 어떤 예술가도 2부 전체를 완벽한 만화 서사로 시각화하지 못했습니다. 또 왜 이 철로역정 2부가 세계 최초로 그려졌는지는 2부에서 시간이 나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 작가가 수년간 이렇게 온 생명을 갈아 넣으며 기도와 연구 끝에 마침내 그 거대한 대작의 마침표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존 버니언이 감옥에서 남긴 영적 유산이 350여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오늘날 한국의 한 신실한 작가의 손을 통해서 전 세계 성도들에게 시각적 축복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이 완성되면요. 놀랍게도 최 작가와 저는 함께 영국 베드포드에 가면 1998년에 개관한 존 버니언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곳에 함께 동행하여서 세계 최초로 철로역정 2부 만화를 그 박물관에 헌서해서 놔두고 오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곧 그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벌써부터 설레입니다.
0: 아, 정말요?
1: 네. 이미 1부는 그곳에 전시가 되어 있고요.
0: 예.
1: 2부는 이제 저하고 같이 가서 거기서 저희가 다큐멘터리처럼 영상을 찍으면서 헌서하고 같이 여행하고 돌아오기로 약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0: 아, 네. 감동이네요.
1: 네. 네.
0: 이 철로역정을 만나서 변화되신 분이 한국교회의 거목이신 길선주 목사님이세요.
1: 맞습니다. 네. 네,
0: 이 철로역정을 읽고 회심을 하셨고
1: 네.
0: 또 이상재 선생님도
1: 네.
0: 또 이승만 대통령도
1: 네.
0: 한성 감옥에 수감된 상황에서 이 책을 보고 그렇게 많은 영감을 받으셨다고 해요.
1: 네, 맞습니다.
0: 와, 그런 믿음의 신앙인들의 그 계보를 쭉 이어서 그리고 우리 작가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최철규 작가님께서 또 2부를 쓰셔서 영국 베드포드까지 또 헌서를 하신다고 하니
1: 네.
0: 정말 영광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17세기 차디찬 감옥의 존

0: 원년 그리고 21세기 골방에서 붓을 든 최철규 작가 그리고 그 곁에서 함께 천성을 바라보면서 걷는 박종욱 원장님의 우정과 헌사를 위한 예정된 여행까지 얘기를 듣는 내내 가슴이 뭉클해지는데요.
1: 감사합니다.
0: 오늘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 방송 가족들과 나누고 싶은 묵상은 어떤 것입니까?
1: 네, 맞습니다. 신앙생활은 홀로 외롭게 달리는 100m 단거리 경주가 절대 아닙니다. 천성을 향해 평생을 걸어가는 마라톤이자 순례의 길이죠. 천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 곁에 신의와 소망이라는 영적 동역자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이 천로역정을 완주할 수 있었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험한 세상을 함께 이겨나갈 믿음의 지체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옆에는 혹시 어떤 신의와 소망이라는 이름의 영적 친구가 함께하고 있나요? 세상이 주는 헛된 명예와 안락함이라는 허영의 시장에 한눈 팔지 말고 묵묵히 십자가 표대를 바라보며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사람, 제 친구 최철규 작가처럼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처럼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천성문을 향해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0: 네, 오늘의 한 말씀 원장님 화면에 보이시죠?
1: 네. 친구 얘기가 나온 거고 오늘의 말씀이 너무 일치하는데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잠언 27장 17절 말씀입니다.
0: 그래서 최철규 작가님과 원장님의 얼굴이 그리 빛나는가 봅니다.
1: 최철규의 철이 이철인가 봅니다.

0: 순례자의 노래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존 버니언에 대한 얘기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또 블로그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정성이 들어가 있죠. 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오늘은 문학이라고 해야 되겠죠?
1: 네.
0: 예.
1: 네.
0: 문학이라고 보내주시면 준비된 블로그 링크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알찹니다.
1: 그 존 버니언님의 얼굴을 한번 보실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약간 오락부락하게 생기셨고 우리 옆집 좀 평범한 아저씨처럼 생기셨습니다.
0: 수감 생활을 오래 해서 자기 관리가 안 되실 것일 수도 있어요.
1: 고통을 계셨잖아요. 많이 겪으셔서
0: 그럼요,
1: 그러셨을까요?
0: 네. 그럼요.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하셨겠어요. 그 크리스찬의 본명이 뭔지 아세요? 천로역정의 크리스찬의 본명?
1: 아니요, 저 기억이 잘 안 나요.
0: 본명이 네. 은혜를 모름이래요.
1: 아, 예, 예, 맞습니다. 예.
0: 은혜를 몰랐던 그가 복음을 경험하고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좁은 문을 거쳐서 십자가 언덕까지 가는 그런 여정을 담은 책 천로역정. 여러분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문학이라고 보내주시면 오늘 존 버니언의 천로역정에 대한 스토리부터 또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아니 어쩜 이렇게 완벽한 친구가 있을 수 있죠? 또 친구의 그 고통스러운 그 연단의 시간을 함께 견뎌주시고 또 그의 예술물인 제2부 만화가 나왔을 때 천로역정2가 나왔을 때 존 버니언 박물관에 동행해서 만화를 헌서하기로 약속까지 한 두 분의 우정 정말 대단합니다. 그때가 언제쯤 될까요?
1: 사실은 스케치는 다 끝났고요. 이제 채색 작업 중이기 때문에
0: 네.
1: 27년을 넘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0: 내년에?
1: 네네.
0: 그럼 내년에 갑자기 가신다고 방송 못하시겠다. 잠깐 한 주 정도 빠지시겠죠?
1: 뭐 격주니까 주중에 그 사이에 다녀올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아니면 그 기념으로 최 작가를 제가 한번 데리고 오든가.
0: 네, 아무튼 네. 가시기 전과 후에 네. 그 영광스러운 얼굴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현장을 저희에게 들려주십시오.
1: 갔다 와서 최 작가를 한번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 예, 그래요. 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문학이라고 보내주시면 블로그 링크 받으실 수 있어요.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천로역정에 관련된 뭐 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다양한 장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 영화로 나왔을 때 그때 헤리티지가 이 찬양을 불렀어요. 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 1부 끝 찬양이고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2부에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FEBC 1분 찬양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상임위원이신 새희망 나루교회 마요한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 한국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가득한 어둠과 죄악, 분열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불의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대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북한 동포들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북한의 회복과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상임위원이신 새희망나루교회 마요한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70년의 세월 동안 복음만을 위해 달려온 극동방송. 그 은혜의 주역인 방송가족 여러분과 함께하는 홈커밍 데이. 그 감동의 현장을 생중계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한양대학교 오픈 스튜디오에서 펼쳐지는 10시간 전국 생중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 라디오 쇼. 대운동장을 가득 채울 전국 어린이 합창단의 은혜로운 찬양과 전파 선교사분들의 웃음과 눈물, 깊은 감동을 함께 나눌 홈커밍 공개방송. 홈커밍 데이의 열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현장 부스 리포팅과 가을 저녁을 물들일 페스티벌 음악회까지 온 가족이 함께 누리는 은혜와 기쁨의 축제.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홈커밍 데이 라디오쇼와 꼭 함께해 주세요.

0: 네, 사랑의 뜰한 2부 출발하는 찬양 괜찮다 말씀하시네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철로역정의 좋은 번연을 만났습니다. 철로역정이 기독교 고전이죠. 고전은 옛것이지만 언제나 새롭습니다. 그 메시지가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인데요. 성경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 책은 1순위로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으로 소개되기도 했죠. 철로역정은 이 개신교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설교의 보고였다고 해요. 설교의 황제라 불리는 스펄전에게 영감의 근원이었고 길선주 목사님에게 이 책이 회심의 계기가 되었고 이성복 목사님에게 이 책은 부흥회의 중심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주 지역의 최홍정 목사님도 이 책을 통해서
1: 네. 광주 양림동 가면 호신대 앞에 최흥종 목사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가서 최흥종 목사님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둘러보고 있었는데 정말 낡은 성경 옆에 한국말로 그 당시의 말 철로력정 이렇게 써있는 그 정말로 많이 봐서 닳고 다른 네. 철로역정 책을 보면서 굉장히 깊은 감동을 얻었던 네. 전 최흥종 목사님에 대해서도 저도 메시지 전화가 다 집회 가면 굉장히 많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안에 포사이드 선교사님과 예. 광주 최중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분도 이 철로역정을 읽고 이렇게 회심하시고 평생을 공동체를 섬기면서 살아오셨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네. 정말로 깊은 감동을 얻었습니다.
0: 그래요. 그 책을 모두 다 읽고 소화를 해서 그림으로 그려내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니까
1: 그게
0: 최 작가님이.
1: 쉽지가 않죠. 우리가 단순히 내용을 파악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만화한다는 것이. 근데 예. 아까 제가 2부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철로역정 2부가 왜 아무도 만화하지 못했는지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공동체잖아요. 사람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려야 될 양이 1부에 비해서 뭐 10배, 20배라고 보시면 돼요.
0: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만화를 그리려고 다들 하셨는데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0: 아.
1: 너무 할 일이 많고 너무나 감당이 안 되니까. 예. 왜냐하면 같은 장면에 만화는 한 명, 두 명 들어가서 이렇게 페이지가 싹싹 넘어가야 되는데 네. 대사도 많고 사람도 많고 너무 많으니까 다들 포기해버린 거예요. 예. 그거를 그렇군요. 참고 최 작가가 지금 다 완성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0: 저도 고백하자면 네. 이 철로역정을 만난 것이 고등학교 때 두 권짜리로 나온 만화책이었거든요.
1: 맞습니다. 네.
0: 그렇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있었고 나중에 이제 책으로 읽을 네. 수가 있었거든요. 네. 이동훈 목사님의 철로역정을 네. 저는 네. 이제 네. 봤으니까요. 그런데 그 2부가 이제 네. 세상으로 나오고 우리 아이들에게 읽혀진다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저도 고등학교 때 네. 철로역정을 경험했기 맞습니다. 때문에 얼마나 큰 은혜를 또 영향력을 끼칠까요?
1: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만화 영화나 이런 것은 사실은 이제 아이들을 타겟으로 한 영화였고요.
0: 예.
1: 이 철로역정 만화를 읽는 철로역정 최철규 작가가 그린 그림은 이제 청장년까지 어른들을 전부 다 아우르는 그런 작품이었는데 문제는 말씀하셨듯이 이게 고전이기 때문에 참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것을 만화로 굉장히 소프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읽으셨던 건데
0: 네.
1: 2부의 공동체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교회의 이야기고 우리의 현재의 삶의 이야기인데
0: 그리고 현시대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그렇죠. 너무 많고 네. 교회 역할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잖아요.
1: 네. 그걸 조명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새로운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시대적 메시지가 있다고 보는데
0: 네.
1: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접근이 좀 많이 떨어졌던 거죠. 2부가 있다는 것도 아는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요.
0: 예.
1: 근데 이게 만약에 만화화되면 번역만 잘 되면 요즘 번역이 쉽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고 굉장히 교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0: 하나님께서 한민족을 쓰시는데 이제는 K만화를 통해서도
1: 맞습니다. 네.
0: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데 그 가장 앞선 자리에 우리 최철규 작가님이 계시는군요.
1: 앞서서 가는 사람의 또 고충과 어려움이 있죠. 네.
0: 네. 모진 바람, 모진 세월
1: 네, 다
0: 경험해야 되고
1: 네.
0: 그리고 없는 길 만들려면 네. 곡괭이며 뭐든 네. 뭐 갖고 가서 다 작업을 해야 될 테니 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1: 지금 최 작가가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0: 정말요?
1: 네.
0: 오.
1: 제가 미리 메시지를 보내서 최 작가가 사실은 저 예술로 만나는 하나님 이 방송 내

0: 내용을 전부 다 듣고 있습니다. 아주 애청자이기도
1: 오,
0: 하시고요. 지금도 듣고 계신데 혹시 최 작가님에게 정말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고 싶은 분들 계시면
1: 네.
0: 문자로 주시면 제가 최 작가님한테
1: 네.
0: 낭독하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차철규 작가님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른 퀴즈 드리고
0: 네.
1: 그리고 나서 블로그로 들어가서 블로그 보면서 얘기
0: 예,
1: 지금
0: 그러시죠.
1: 나눌 게 너무
0: 아,
1: 많아요.
0: 네.
1: 예, 네, 좋아요. 첫 번째 퀴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존버년과 최철규 작가님의 나눔 속에서 세 가지 퀴즈를 준비를 했는데, 자, 첫 번째 문제.
0: 영국 국교회의 핍박 속에서도 복음의 전파를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타협을 거부한 존 버년이 무려 1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철로 역정을 집필했던 영국 감옥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아까 헌서하러 간다는 곳인데, 1번 런던탑 감옥, 2번 베드포드 감옥, 3번 에든버러 감옥, 4번 옥스퍼드 감옥.
1: 몇 번에 갇히셨나? 잠깐의 힌트는?
0: 아, 침대가 좋아.
1: 자, 두 번째 퀴즈.
0: 성경 다음으로 기독교 역사상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불후의 고전이자 멸망의 도시를 떠나 천성을 향해 걷는 성도의 여정을 알레고리로 그려낸 존 버년의 대표 작품은 무엇일까요? 1번, 이건 힌트 없어요. 철로 역정. 2번, 신라곤. 3번, 신곡. 4번, 고백록.
1: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
0: 세상의 부귀를 버리고 구도자적 삶을 살며 수많은 성도에게 감동을 준 만화로 읽는 철로역정의 저자이자 현재 세계 최초로 철로역정 2부 만화를 완성 직전에 두고 있는 박정우 권장의 절친한 친구인 이 작가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힌트! 철이 철을 날카. 네. 1번 최철규 작가, 2번 김우현 감독, 3번 이연세 작가, 4번 허영만 작가.
1: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축복의 마음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보내주세요.

0: 듣고 왔습니다. 사랑의 뜨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장님, 퀴즈 한 번만 나갔잖아요. 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죠. 네,
1: 짧게 하겠습니다.
0: 네.
1: 퀴즈 1번. 영국 국교의 핍박 속에서 감옥에 갇혀서 철로역정을 집필했던 영국 감옥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런던 탑 감옥, 2번 베드포드 감옥, 3번 에든버러 감옥, 4번 옥스포드 감옥입니다. 퀴즈 2번.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고전이자 멸망의 도시를 떠나 걷는 성도의 여정을 그린 존 번연의 대표작은 무엇일까요? 1번 철로역정, 2번 신라권, 3번 신곡, 4번 고백록. 퀴즈 3번입니다. 만화로 읽는 철로역정의 저자이자 철로역정 2부 만화를 완성 직전에 두고 있는 박 원장의 절친한 친구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최철규 작가, 2번 김우영 감독, 3번 이현세 작가, 4번 허영만 작가.
0: 다 친한 거 아니에요?
1: 이 3번 이현세 작가님이 네. 최철규 작가님의 스승이에요.
0: 그러니까요.
1: 네, 그래서 다 친하다기보다는 좀 가깝죠.
0: 자, 정답들 보내주세요.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정답을 주시고 또 최철규 작가님을 응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526님이
1: 네, 최철규 작가님 복되십니다. 복된 책이 세상에 나오고 그 이후로까지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작가님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네. 보내주셨네요.
0: 그리고 3519님이
1: 최철규 작가님 은혜 넘치는 만화 감사합니다. 아이들 어른들 모두 다 만화를 좋아해요.
0: 네, 그러고 이렇게 지금 영화로도 몇 번 봤다고 문학작품을 이보다 은혜될 만한 것이 몇 개나 될런지 그만큼 명서라는 얘기죠.
1: 네,
0: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퀴즈 정답을 주고 계십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축복의 마음 담아 최철규 작가님 응원도 해주시고 퀴즈 정답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블로그로 들어가 볼게요. 아직 네. 블로그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은 문학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학이라고 보내주세요. 존 번연의 얼굴 자화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누가 그린 거죠?
1: 글쎄 누가 그렸는지는 모르겠네요.
0: 네네네. 네. 그런데 순수함이 얼굴에 있고.
1: 아, 그래요?
0: 원장님을 닮은 거.
1: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장난기가 조금.
0: 맞아요. 네. 그런 순수. 그렇지만 고집스러운.
1: 아, 그래요.
0: 뭔가 네. 기필코 그 예술가들이 갖고 있는 그런 날카로움, 지적인 날카로움이겠죠. 이 그림은 뭔가요?
1: 아, 이건 생명의 말씀사의 그 표지 그림입니다.
0: 아, 네네. 존 번연의 네. 조분문.
1: 네네.
0: 오, 그렇군요.
1: 네. 이게 철로역정 그 아래 타이어 메고 있는 크리스티안의 그림 있는 것이 무거운 짐을 지고 걷는 우리 크리스티안의
0: 네.
1: 그림을 이제 이게 표지 그림이고요.
0: 크리스찬.
1: 네. 네.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 그리고 지금 박 원장님이 보이고 최 작가님이 보이십니다.
1: 네.
0: 그리고 이 앞에 있는
1: 그건 최 작가님 사모님인 이제 도춘자 전도사님이신데요.
0: 예.
1: 이 사진이 어떻게 찍게 된 거냐면 지난 추석 그러니까 9월이었죠.
0: 예.
1: 서로 아무 약속을 안 하고 가족들끼리 부산에 가서 우연히 나에게 부산에 있어 하고 제가 이제 추석 인사를 보냈더니 나도 부산인데 그래서 해운대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무 약속 없이 그래서 이런 뭐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어 그래서 추석에 거기서 그냥 이것도 기념이다 해가지고 인생 네컷 사진을 그 자리에서 남긴
0: 세상에.
1: 겁니다.
0: 세상에 그랬군요.
1: 네.
0: 그런데 네. 최 작가님도 최 작가님인데 네. 전도사님이 되셨다고요 아내.
1: 네 맞습니다. 네.
0: 분명히 그 안에 이렇게 되기까지 그 한 알의 대치도 그냥 불거지지 않잖아요.
1: 네네.
0: 이렇게 작가님을 만드시고 이런
1: 그렇죠.
0: 작품이 나오기까지 뒤에선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 없이는
1: 맞습니다.
0: 만들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여인이군요.
1: 맞아요. 그리고 네.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최 작가도 이제 향후에 신학을 해서 두 분 다 해외 선교에 계속 헌신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0: 이렇게 변하셨어요?
1: 진짜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
0: 그럴 정도로 네. 거룩함을 네. 소원하시고
1: 네, 네.
0: 주님을 닮아가고 계시군요.
1: 네.
0: 와,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키셔서 귀하게 쓰시는군요.
1: 저만 안 변하는 것 같아요.
0: 하나님의 네. 위대하심을 참.

0: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네. 인터뷰 때문에 제가 네. 작가님의 그 처음에 얘기를 들었었고 또 간증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던 터라 그랬던 분께서 이렇게 맑아지셨어요. 사진에 또 다른 분 같지 않아요. 이 얼굴과 또 시간이 흘러서 19년도 다니엘 기도회 때 사진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사진과 보세요. 이번 추석 연휴 때 사진이
1: 그냥
0: 더 젊어지셨죠.
1: 그러기도 하고 그냥 둘 다 중학생이에요.
0: 그래요. 네. 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블로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아주 또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 아, 이거는 이제 다음 주 10월 21일 저녁 8시에 일산 한소망교회에서 감사 특밤이라는 이제 3주간 반복되는 그런 축제가 있는데요.
0: 네.
1: 약간 구성은 단일 기도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네, 네. 지금 네,
1: 구성이나 방식은 뭐 저도 처음 가는 건데 제가 10월 21일 네 번째 강사로 초청되어서 그날 이제 제 삶과 특히 낙도의 삶과 또 미술에 대해서 좀 나누고 오려고 합니다.
0: 네, 네. 기대가 되는 것이 여러분 네. 그런데 강사로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10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 있게 됐는데
1: 네, 저녁 강사가 8시마다. 네.
0: 예, 매일 저녁 8시마다 박미선 권사님이시잖아요. 그다음에 네. 홍민기 목사님 강사가 네. 네. 그리고 정윤아 자매 북한 탈북한 네. 귀한 자매인데 그리고 박정욱 원장님이 4일째 되는 날 네. 그리고 원유경 목사님 요즘 정말 뜨고 있는 교회죠. 예, 그리고 김상인 목사님, 소진영 찬양 사역자, 네. 유열 전도사님이 네. 되셨어요. 네. 이제는 네.
1: 신학대 다니고 계시죠.
0: 그 가수가
1: 네. 네.
0: 아 그리고 윤학렬 감독, 네. 붕 제작자이시죠. 네. 그 외에도 지금 글씨가 깨알 같아서 제가
1: 박인경 사모님,
0: 네 박인경 사모님, 오대식 목사님. 그리고 극동방송의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 하고요. 예, 저희 어린이 합창단 광주는 아니고 네. 서울에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서울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 하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김인식 목사님 네. 오시고요. 2단의 전문가시죠. 네. 탁질 교수님 네. 오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누구십니까?
1: 그 인문학을 하나님께 저자인 한재용 목사님
0: 그렇죠.
1: 오실 거예요.
0: 예, 극동방송의 남자이기도 하죠.
1: 네.
0: 예. 서혜정 성우. 네.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스칼라 막 이런 목소리 네. 있잖아요. 주인공 목소리는 이분이 다 하시는데 와 이분이 또 강사로 오시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와 자랑스러운 박정욱 원장님께서 가게 되십니다. 소속이 극동방송인 거 기억하시고요.
1: 아, 할렐루야.
0: 네. 네, 자 퀴즈 정답 발표해볼게요.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퀴즈 정답은 첫 번째.
1: 첫 번째 철로역정을 집필했던 영국 감옥의 이름은 2번 베드포드 감옥입니다. 네, 2번 존 보니언의 대표작 제목은 무엇일까요? 철로역정이죠. 그리고 철로역정 2부 만화를 완성 직전에 두고 있는 박 원장의 친구는 최철규 작가입니다. 네,
0: 네.
1: 그래서 지금... 2번 1번 1번입니다.
0: 네. 네. 어머머. 1368님이신가요? 우연히 부산에서 만나서 너무 반가웠다고.
1: 아.
0: 그러니까 부산에서 최 작가님은 아니죠?
1: 작가님 제가 전화번호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0: 아니 제가 볼 때는 저희 애청자님이신 것 같은데 부산 가서 최 작가님을 만나신 것 같다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1: 저거는 저희 장인어른이나 장모님 전화번호 같은데 그때 같이 가셨던. 아.
0: 우리 장인장모님도 방송 듣고 계시나요?
1: 네, 그런 것 같아요.
0: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 장로님 권사님.
0: 예, 파송해 주셔서 우리 박 원장님 방송 잘하고 계십니다.
1: 네,
0: 아, 네네네.
1: 저를 많이 섬겨주고 계십니다.
0: 네. 그래요.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0153님께서 이렇게 네. 주셨어요.
1: 최철규 작가님, 다니엘 기도에 잘 들었어요. 거룩하게 사시는 작가님,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작가님. 아... 힘들어도 힘내세요. 중학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 아멘, 아멘. 기도로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유, 참.
0: 링크 안 온다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네.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발송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아, 그리고 또, 송남종 집사님께서는 정답 주시면서,
1: 최철 박정원 최철기 작가님 박정원 작가님 선하고 차분한 목소리.

0: 만화를 딸들과 꼭 보고 싶네요. 감사해요 하고 이렇게 네, 보내주셨습니다.
1: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2주 뒤에 만나야 된다는 것이 심히 네, 아쉽지만 네,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셨어요?
0: 아, 늘 감사하고 즐기면서 그렇게 여러분과 이 네, 나누고 있고요.
1: 네.
0: 정말 다음 주에도 제가 준비해 놓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 얘기 생각을 하니 예, 설렙니다.
1: 기대해 주시고 네, 함께해 주십시오. 네. 박정우 원장님이 신청하신 곡이에요. 예수 좋은 내 친구 전해드리면서 오늘 사랑이들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향토 문화로에 위치한 광주중흥교회 김성원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누가 진정한 승리자인가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지난주에는 이 천년왕국과 관련해서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그리고 무천년주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충분한 신학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루시고 그 나라에 들어간 후에야 그것이 그런 말씀이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제가 이 개혁주의적 무천년주의의 입장을 따로 있기 때문에 그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 좀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천년주의에서는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그리스도의 승천에서부터 재림의 이르기까지 오해시다라고 하는데, 이 기간을 천년으로 이해하는 것이지요. 그 기간 동안 세상을 떠난 성도 천상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하게 된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사탄 그 같은 기간 동안 하늘에서 쇠살수와 무정의 열쇠라도 내려온 천사에게 붙잡혀 천년 무정에 갇혀있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그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문자적인 숫자로 헤아리는 천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 정하신 완전하고도 충만한 기간을 천년이라는 숫자로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럼 왜 지금도 사탄의 역사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시대가 천년 왕국이 이미 이루어진 시대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사탄이 완전히 결박되어서 무정에 던져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느냐? 전혀 아니잖아요. 아직도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전쟁과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혀 행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 여기저기 마구 널려 있습니다. 사탄이 실제로 무정에 갇혀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인 것이지요.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것은 성경이 보는 시각과 우리가 보는 시각은 아주 많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눈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우리 눈으로 보는 현실이

아주 많이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물고 벙어리는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자 그걸 본 유대인들이 뭐라고 주님을 비난했어요? 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지요. 그러자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었고 그래서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보는 그 시각적 한계 속에서는 아 하나님의 나라 정말 우리에게 임하였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물론 말을 못한 자가 말을 하게 되었고 눈을 못 보던 자가 세상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변화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 임하였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었겠느냐 말이죠. 그들은 여전히 가난했어요. 여전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시각에서는 또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은 밭에 심겨진 겨자씨 하나처럼 싹이 나고 자라고 그게 점점 자라면서 세세 모든 새들이 와서 기댈 만큼 큰 나무가 돼 이게 천국에 관한 비유다. 천국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끝마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의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전제하시고 오늘 말씀 보시면 먼저 1절부터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정행 열쇠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여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행에 던져넣어 잠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 옛뱀이라고 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뱀을 생각나게 하는 표현이고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참소자 비방자란 뜻입니다. 이 이름인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은 애적자란 뜻입니다. 바로 이 사탄의 정체가 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끊임없이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뜨린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비방하고 참소한 자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대적합니다. 성도를 대적합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에 의해 붙잡혀서 결박되고 무적행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자적 의미 그대로 지금은 사탄이 쇠사슬에 꽁꽁 묶여서 무적행이라고 하는 장소에 던져져 있다. 그런 의미인가요?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이 여전히 사람들을 미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있고 성도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경고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답을 3절 말씀에서 찾게 되는데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을 결박했다는 말의 의미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 사탄을 붙잡아 꼼짝도 못하도록 묶어두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역과 관련해서 만국을 제 마음대로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의 시도를 제한해 두셨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 것이고 진실한 성도들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 전과 그 이후에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보면 구약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모든 계시가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었잖아요. 물론 이방인 가운데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언약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비였고 또 모압년이었던 루시 이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그 이름이 여성으로서 그 족보 가운데 올려진 그 영광을 누렸잖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방민족은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선 주님이 제자에게 명령하셨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탄의 세력은 제한되었고 결코 성령 안에서 진행된 이 복음의 확장을 사탄은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고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도 안 되었습니다. 바울사도 아주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면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서 복음의 확장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제국의 힘을 활용해 수만 성도를 핍박하고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로 몰아넣었는데도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그 결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이 천국 백성이 되어졌잖아요. 사탄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대해 저항하고 공격할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좌절시킬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나,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사탄을 이미 결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1절은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고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완전한 실패고 패배였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신 사건이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결정적으로 패배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탄이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제멋대로 세상을 지배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십자가에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시대입니다. 그의 권세는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 철저하게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사탄의 활동을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되지요.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두루다미의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여전히 거짓된 경영으로 진리를 왜곡합니다. 물질과 권력과 쾌락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통해 믿음을 포기하도록 압박합니다. 지금도 아주 맹렬히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사용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우리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으로 부정했지요.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도 아무 일이 없는 너희 절대로 죽지 않아.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뿐이야 라는 말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유로 야고보 4장 7절 뭐라고 말씀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지요. 사탄의 미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실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사탄을 대적한다는 것은 아주 엄청난 모습입니다. 오직 승리하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만 사탄을 대적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탄 아무리 맹렬히 활동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욥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께 정해주신 그 한계와 범위 내에서만 욥을 시험할 수가 있었잖아요. 물론 욥이 당한 고난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시험 가운데서 욥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사탄이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세상에 있는 모든 고난을 다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질병에 있고 실패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걸 확신하고 항상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와 싸워 이기고 또 상황이나 문제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은 사탄이 결박되어 있는 천년 동안 특히 이 세상을 떠난 천상에 이른 이 성도들이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4절로

5절 말씀, 또 내가 보좌들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대의 이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았고 그대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성도들이 지금 하늘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다 고난당하고 심지어 죽임당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그들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실패자, 패배자라고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느냐. 그냥 마음으로만 예수를 믿고 입으로는 적당히 하면서 세상과 이렇게 타협하면서 그랬다면 믿음도 지키고 세상에서도 결코 큰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터인데 왜 그렇게 원칙 지킨다고 그렇게 미련하게 예수를 믿느냐. 그런데 아니었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의 믿음과 충성됨으로 인정해 주셨고 그들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왕노를 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과 인간 시각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공과 실패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사람인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하는 것을 지켜보십니다. 오히려 세상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세상의 법정 그들 제국에 대한 반역자라는 누명을 씌워 그들 사형을,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들 진정한 승리자로 인정하며 왕된 보좌에 앉혀주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이잖아요. 땅에선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를 죽였는데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서서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지 적당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한편 5절과 6절을 보면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는 그 천년의 차까지 살지 못하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 다스리는 관세가 없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부활이라고 했기 때문에 둘째 부활로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렇게 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다시 마귀의 반역과 함께 죽었던 자들 둘째 부활, 불신자들의 영혼도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역사학 전천주의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개혁주의적 무천년주의에서는 성도 불신자들의 부활이 각각 따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를 증언한 것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부활한 육체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영혼을 요한사도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서 하늘에서는 그들이 살아있는 것,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는데 영으로는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고라고 말씀을 하지요. 우리의 거듭남, 즉 중생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을 첫째 부활로 보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가 육체적으로 죽은 후에 그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하늘에서 왕노릇한 그 상태를 첫째 부활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본문의 문맥에서 이 해석이 좀 더 자연스럽지요. 뭐냐 하면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즉 첫째 부활을 죽음을 통과한 성도들이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그리스도 통치에 참여하는 것을 첫째 부활로 이해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영적인 생명과 죽음 이후에 누리는 생명이 서로 다른 구원인 것은 아닙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다는 것. 영생이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영생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말씀을 했고, 또 우리가 담대한 자리, 육체의

우리의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생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도는 육신으로는 죽어도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복된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날 흙으로 돌아갔던 그 육체까지도 다시 부활해서 먼저 천국에 가 있던 영혼과 결합하여 영원한 천국에 온전한 인격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지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한편 육체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에게 주어있는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 뭡니까? 14절 말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불못에 던져진 그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끝까지 불신앙으로 산 사람은 이 육신의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지 않아요.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불못, 지옥에 던져지는 것인데 그게 둘째 사망이죠. 영원한 멸망인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심각한 것은 이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말씀해요? 예수를 증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냐고 그대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역시 요한 사도 당시의 상황과 관련된 말씀인데 사실 말씀은 그 내용이에요. 당시에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했고 그것을 거부하면 사회 모든 보호와 이익에서 폐지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일도 아주 허다했었습니다. 그 상황에 조금만 타협하면 살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권한받고 순교한 것 자체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조건이 된 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구원받은 증거가 그 삶으로 분명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더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특권이지요. 먼저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어요. 지옥에 던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음으로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한 것입니다. 신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누리는 영광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꼭 하늘에서만이 아니지요. 골로새 1장 1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그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 자존심을 지키며 그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항상 신앙적인 원칙과 기준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시간, 건강, 물질 등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모습입니다. 중요한 일부는 사탄이 언제까지 결박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 사탄의 자신의 힘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무적에서 빠져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잠깐 놓아주셨다라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이 사탄이 놓여나서 하는 일이 뭐야? 8절 말씀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랴. 다시 망골 미혹하는 백성들을 공격하는 일을 시도를 한 것입니다. 무정에 갇혔다고 이 사탄의 본성이 변화된 거 절대로 아니에요. 다시 망골 미혹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려 합니다.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표현은 에스겔 38장과 39장에서 가져온 표현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모이는 세상의 세력들 를 의미합니다. 이 시한부족 종말로를 따랐던 분들은 이 곡과 마곡이 실제로 어떤 민족, 어떤 나라를 가리키느냐 하는 것도 풀어내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곡과 마곡이 구소련을 가리킨다. 구소련과 이슬람
세력이 서로 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도 그렇게 3차 대전을 벌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 아마겟돈 전쟁에 지구에 종말이 온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죠. 그렇지만 본문 8절 말씀은 곡과 마곡이 무엇이라고

0: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사방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땅의 사방 백성,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여든 세상의 세력 전체가 곡과 마곡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전체 구조 속에서 살펴보면 16장에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왕들을 이 아마겟돈으로 불러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마지막 전쟁을 벌이려고 시도를 하지요. 19장에서는 짐승과 땅의 짐승들의 임금들의 군대가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모여든 것이고 본문에서는 곡과 마곡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런데 이 셋은 서로 다른 전쟁 상황을 의미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사탄의 최종적인 발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 관점에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별말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크게 힘을 합쳐 모이기는 모인데 결과가 없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그들이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의 성을 포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또 그들을 미혹한 마귀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두 가지예요. 그들 누구예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에 잘못된 정권과 종교 세력이지요. 그들은 다 마귀의 미혹을 받고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도모는 절대 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심판하시고 불과 유황 못에 던져버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악의 세력이 최종의 멸망에 이르게 되는데 사탄도 마지막에는 불못에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당시의 교회와 성도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가 아니라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성도를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내기 위해서는 당시의 성도들의 입장에서 다시 살펴본다면 당시 세상을 지배하며 교회와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 로마제국과 로마제국의 황제들이 얼마나 강하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여서 절대로 무너져 내리지 않을 그런 세상의 권세와 권력으로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강한 권세고 힘이지만 하늘의 심판 앞에서 이미 무너지도록 결정되어 있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닌 교회와 성도와 승리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재산이 되어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왕 노릇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셨습니다. 성도는 지금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원한 결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너 햄날을 소망하지 않거나 신앙생활의 목표를 그 영원한 나라에 두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에 집착하면서 사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의 삶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영원한 햄날을 바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세상을 떠난 순간에도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절대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으로 탈 것이 작정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에 우리의 육체까지도 부활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의식과 신앙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도 괜찮겠어? 말이 안 되잖아. 권력도 부귀 영화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라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탄이 가져다 줄 시험과 환란과 핍박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잠깐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잠시 받는 고난이 경험한 것이 영원한 영광의 중앙 것을 이룬다고 고린도후서 4장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극심한 고난이고 고통일 수가 있습니다. 극심한 환난과 핍박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 세상은 아무리 크고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가볍고 일시적인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1: 말씀의 보화.

0: 말씀해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시 북구 향토문화로에 위치한 광주중흥교회 김성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521-0411 521국에 411번 광주중흥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 1분 찬송. 양림동 찬송가 순례길에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다시 만납니다. 주식회사 처음 사랑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양림동 찬송가 순례길. 그 길에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다시 만납니다. 주식회사 처음 사랑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조금씩 물들어가는 나무들과 흐드러지게 핀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곳곳에서 축제로 많은 이들이 가을의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자녀들에게는 기도하는 자리에 즐거움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소망의 기도는 이 땅의 즐거움에 마음을 두지 않고 마음을 추스려 주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어디에 계시든 소망의 기도와 함께 해주세요. 저는 광주 기도하는 엄마들 광주 월산교회 황미애 권사입니다.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 세상 전쟁터에 우리는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를 대적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주님의 깃발 아래서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출애굽기 17장 15절로 16절 말씀. 아멘. 소망의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망의 기도는 테마별로 뜨겁게 통성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화요일은 광주 전남 지역을 위한 기도, 수요일은 우리 지역 교회들을 위한 기도, 목요일은 교육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목요일 오늘은 이 지역에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통합형 수능이 치루어지는 마지막 회의기에 수험생들이 올해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

한다는 마음의 부담이 큽니다. 수시와 수능을 같이 준비하며 체력적으로 지친 수험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주변 친구들이나 여러 소식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집중력을 가지고 준비하게 하소서. 한 달여 남은 수능도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공부할 뒷심을 허락하소서. 대학 입시가 인생의 첫 관문이라 너무나 중요하지만 자신보다 생명보다 소중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대학 입시를 치르면서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소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계획하였으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여 합격도 자신의 공로가 아니요 불합격도 결코 주 안에서 실패가 아님을 알게 하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은 이 지역의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오늘 소망의 기도 시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서 기도가 가능하시다면 소리를 내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 소망의 기도는 미랄 도래학교 안점수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요한이시의 신주님, 그 신주님의 이름 앞에

0: 나아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주님 우리 안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을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잘 준비했습니다. 남은 시간 최종 잘 정리해서 시험 당일에 지금껏 준비한 것 실수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의 실력을 발휘하고 좋은 결과로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0: 아멘.
1: 강하고 담대함 믿음 주시고
0: 아멘.
1: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자라나 다음 세대의 주인공으로 주 영광 드러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정리 잘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0: 아멘.
1: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이 땅의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바른 길을 걸으며 나라의 보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함께 기도할 때 또 소망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0: 오늘 소망의 기도는 미랄 도래학교 안점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기도의 자리에서 뵙게 되니 너무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내비게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광주 지역 선택해 주신 다음 소망의 기도 실시간 댓글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생방송 전화 연결을 원하시는 분은 광주 전화 062-369-0691번 062-369-0691번으로 전화 주십시오. 오늘 기도 사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방송의 70주년 행사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17일에 예정된 홈커밍 데이의 모든 행사가 성령의 인도 속에 잘 진행되게 해주시고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복음의 대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에서도 300분 정도 참석을 위해 이른 새벽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고 참석자 모두 행복을 누리고 또 전도 대상자들도 참석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국내외에 참석하는 많은 분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극동방송의 소속감을 가지고 또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며 극동방송의 지경이 넓어지고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게 해주소서. 방송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모든 직원들을 축복해 주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에 충성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잘 소통하고 오신 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김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해주소서.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갈 수 없는 지역을 방송을 통해서 들어가게 하신 지 하나님 극동방송 70년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지난 70년을 돌아보면 어려웠던 순간, 험난한 순간도 많았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이 길을 여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는 17일 하나님 홈커밍 데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준비 중입니다. 광주에서도 동참합니다. 하나님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그 현장에서 지난 70년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다시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 얼마나 큰 사명 있고 소명감 있는 귀한 은혜의 선교인 것을 기억하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국내에 많은 사람들이 올 때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그 현장에서 다시 한번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힘을 얻어 더 크게 하나님 쓰임받는 극동방송의 앞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방송 선교사로 부름받은 귀한 지체들이 이 일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0: 아멘.
1: 터를 넓혀주시고 주오실 그날까지 복음 전파를 더 크게 쓰임받고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극동방송 앞날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주님께서 정말 눈동자같이 모든 과정을 또 모든 생명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1118님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교회 찬양팀에서 신디 반주로 섬기고 있는 집사입니다. 현재 팔꿈치와 손끝까지 저리는 증상으로 반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치료에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셔서 속히 나아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피아노를 칠 때마다 증상이 호전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친정 어머니께서 허리가 많이 아프셔서 제가 병원에서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이번엔 엄마의 허리를 확실하게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요청하셨네요.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18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능 주셔서 찬양팀 신디 반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팔꿈치와 손끝 저리는 현상으로 현재 반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재능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으니 성령 하나님이 어루만지셔서 이 귀한 종의 팔꿈치를 손끝을 친히 어루만지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성령 하나님이 고쳐주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간

0: 인정이 되고 더 큰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1118번님의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주 영광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기도하는 그 마음도 받아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고쳐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전보다 앞날이 평강을 누리고 복되게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을 찬양합니다.
1: 아멘.
0: 주신 사명, 주신 달란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귀한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기도사연 이어가겠습니다. 9003님, 오늘 오후에 저와 같은 시각장애인들 소수가 오픈카톡에 모여 기도회를 합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0: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003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문이 열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1: 아멘.
0: 같은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서 비록 많은 수는 아니어도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1: 아멘.
0: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각장애인들의 모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진행하는 모든 진행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저들이 합심하여 찬양하며 주를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모든 간구가 주께 상달되고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 9003번님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강건케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며 나눌 수 있는 복된 자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모든 장애인들이 어려움 없이 살 수 있고 또 함께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도록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오픈 카톡으로 기도하신다니 너무 놀랍고 감사하네요.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기기도 오늘은 미랄 두레학교 안점수 목사님께서 기도로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마음 다해 함께 기도할 텐데요. 혼자 무거운 짐을 지지 마시고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광주 극동방송 친구 맺기 하시고 카톡 메시지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3923님, 너무나 귀중하고 급박한 기도 제목도 올라왔네요. 한동대 최수연 청년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퀵보드 운동 중에 낙상사고로 뇌손상을 입어 7년이 다 돼가도록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 있습니다. 현재 뇌 기능도 저하됐다고 합니다. 후에 목자가 되어 주님께 평생 헌신하겠다고 했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0: 하나님 아버지, 3923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믿음의 형제, 믿음의 학교에서 준비하며 나왔는데 원치 않는 사고로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벌써 7년이 다 되어가네요. 긴 어둠의 터널을 걸으며 부르짖고 주를 찾고 주를 의지하는 우리 최수연 형제와 가족과 같은 동기들, 믿음의 지체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1: 아멘.
0: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사람은 아무리 의술이 뛰어나고 과학이 발달해도 한계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계가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불쌍히 여기시면 최수연 형제가 일어나 걸으며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며 하나님 그가 꿈꾸었던 목자의 길을 걸으며 주 영광 드러내게 될 줄

0: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점점 악화되는 것 같아 더 힘들어합니다. 내 기능이 저하된다는 소식에 마음은 저려오고 더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3923님과 그 가족과 최수연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 힘 주시고 주의 자비와 주의 긍휼과 주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저희도 계속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306님, MIP 기도하는 엄마들 3주 세미나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번에 휴면 중이었던 그룹들이 다시 기도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말씀 기도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자녀를 위한 기도를 심게 하시고 내 자녀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 환우, 교회와 광주,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열방과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또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런 충만한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응원해 주시라고 또 문자 주셨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요,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샵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또 기도 사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연수님, 일본으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님이 많이 편찮으십니다. 선교사님의 육체의 강건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술을 빨리 해야 하는데 연기됐다고 합니다. 속히 수술이 잡히고 무사히 쾌차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0: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윤연순 성도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일본으로 파송된 선교사님이 많이 편찮으시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하나님, 믿음 주시고 꿈을 주셨고 기도하며 낯선 땅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강팍한 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고 달려온 선교사의 길, 주님 아시죠? 하나님, 귀한 종이 몸이 불편해서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또 연기됐다고 합니다. 수술 날짜가 제때 빨리 잡히고 하나님 회복되어져서 다시 선교 현장에서 더 귀하게, 더 열심히, 더 바르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육체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1: 아멘.
0: 강팍한 일본에도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뿌리 내리고 열매 맺고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일본 땅을 위해 그곳까지 가셨는데 주님께서 반드시 일으키셔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을 위한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어린이 합창단 배하윤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상태가 많이 호전됐습니다. 온전히 회복되어 일상생활과 합창단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광주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10월 17일 홈커밍데이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업과 사역을 진행하는 우리 어린이 합창단들과 또 부모님의 헌신을 하나님이 꼭 기억해 주시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평생 예배자의 삶을 살고 교회와 학교, 이 나라의 리더들로 자라는 특별한 은총을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목사님.
0: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주 극동방송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 아멘.
0: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홈커밍 데이를 준비하며 학업과 찬양을 준비하는 우리 어린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1: 아멘.
0: 이들을 돕고 있는 부모님들의 헌신, 또 기도하는 종들에게 이들이 주의 은혜 안에 강건하게 자라나고 하나님 지혜롭고 총명에 자라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땅을 위한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특별히 합창단 가운데 우리 배하윤 학생을 붙잡아 주시고 그의 건강을 온전히 회복하셔서

0: 일상이 회복되고 다시 찬양단의 자리에 기쁨으로 동참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광주국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을 주께 부탁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어린이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나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을 위한 귀한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기도사연 이어가겠습니다. 9507님, 저희 딸이 다시 교회로 발걸음하여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또 신랑의 또 인사 발령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딜 가든지 모든 직원들과 갈등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0: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50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딸이 잘 자랐는데 다시 교회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방황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방황을 그치고 어렸을 때 그 믿음으로 다시 돌아와 더 신실한 믿음의 딸로 주 영광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신랑 인사발령이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성령이 붙잡히게 하시고 하나님 인간관계에 막힘 없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1: 아멘.
0: 주께서 9507번님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기도하며 주 영광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7087님, 군대에서 휴가 나온 아들과 함께 서울에서 반도체 대전이라는 행사에 가셨나 봅니다. 아들이 좋은 정보를 얻고 또 힐링의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08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군에 간 아들이 휴가 나와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도체 대전에 갔다 와서 이 귀한 아들이 좋은 정보도 얻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1: 아멘.
0: 좋은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남은 군 복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하나님 정말 젊어서 더 예수를 깊이 알고 주 영광 드러내는 앞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무명으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가족들의 공동 명의로 된 건물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건물 매각이 잘 돼서 재정적인 부분으로 가족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처리 과정에 저의 마음이 너무 상해 있었는데 물질로 인해 가족 존도가 막히지 않아야겠다는 깨달음을 기도 가운데 주셨습니다. 주신 마음 놓치지 않고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행동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0: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명의 성도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가족 공동명의로 된 건물을 매각해서 재정적인 도움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 가족 간에 마음 상하지 않도록 주의 긍휼을 허락해 주옵소서.
1: 아, 네.
0: 무엇보다도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를 돌아보는 게 또 이 무명의 성도가 양보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가족 간에 전도의 길이 막히는 일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주께서 함께 하시면 가장 지혜롭게 결론 짓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기도하시면서 잘 해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무명으로 사연 주셨습니다.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1분 찬송으로 소개되는 그 사업장으로 성장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각종 경제적 위협 속에서도 사업이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0: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명의 성도님입니다. 사업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쉽지
1: 주님.
0: 않은 시간들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선한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소망의 가족, 특별히 몸이 불편한 지체들이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육체의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1: 주님.

0: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길이 있다는 것을 간증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실 주를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오늘 소망의 기도는 미랄 도래학교 안점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간절한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사야 20장 5절 말씀.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이시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소망의 기도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가능하신 분들은 이어서 더 기도해 주세요. 저희도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기도 제목으로 뜨겁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광주 기도하는 엄마들 황미의 권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 및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음식 부스가 준비되어 있고 축하 음악회로 음악그룹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 그리고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장소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 및 노천극장입니다.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사단법인 두란노 아버지 학교 운동본부는 광주 백국이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개강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부터 11월 7일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이고 장소는 광주 북구 동문대로에 위치한 광주 동산교회 1층 그레이스 채플홀입니다. 접수 또는 자세한 사항은 10월 16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010-5233-9289번, 010-5233-928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광주장로 찬양단은 제32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6시이고 장소는 광주북구 북문대로에 위치한 예술의 전당 대극장입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광주 남구 백서로 70번 길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광주양림교회는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10월 19일 월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 30분이고 지역 기독학교를 섬기는 6명의 교육 목사님들께서 강사로 섬겨주십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묵상하고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과 기독학생들을 응원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72국에 1101번, 062-672-11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광주지회는 제19회 어린이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어린이와 부모님들을 위한 풍성한 제작 및 놀이 프로그램이 준비된 이번 행사는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에 위치한 상무시민공원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안내 또는 섬김을 원하시는 분은 010-7176-7991번, 010-7176-79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동구 계림동에 위치한 광주동성교회는 선교축제를 개최합니다. 다채로운 먹거리와 온가족의 즐길 거리가 준비된 이번 축제는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5일 주일 오후 2시까지 광주동성교회 주차장 일대에서 진행되고 찬양사역자 강찬 목사님께서 특별 공연으로 함께하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138-7646번, 010-9138-764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고울 광주의 복음을 전하는 찬양선교단 광주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은 10월 23일 금요일까지 2027년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대상은 2026년 기준 초등학교 2학년부터 5학년까지의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어린이입니다. 단원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10월 23일 금요일까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접수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극동방송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광주 순성교회 문기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다가도 병이 들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지내다가도 이별을 경험합니다. 때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언제쯤 이 눈물이 그치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1장은 이러한 침묵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에도 많은 성도가 박해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장차 이루어질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은 눈물과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세계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를 약속하셨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또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의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죽음과 고통이 지배하는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세계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2절은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영광과 아름다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교제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소망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하죠. 건강하고 모든 것이 순조로우면 복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감사한 선물이지만 영원한 소망은 될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가정의 문제로 힘들고 앞날이 보이지 않아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은 현실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현실보다 크다는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십니다. 삼설사서는 우리에게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아멘.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과 애통과 고관한 것과 아픈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많은 재물을 얻거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만이 아닙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잃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파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 눈물을 흘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눈물만 닦아주신 것이 아니라 눈물의 원인까지 사라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죽음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아픔도 다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약속이 오늘 당장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플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고난은 영원한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부활과 새 창조의 소망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물이 없는 척 하지 마십시오.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물도

0: 돌보아야 합니다.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십시오. 우리가 모든 사람의 눈물을 없앨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라는 것이지요. 6절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을 값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의 것을 가져도 영혼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은혜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습니다. 생명수를 값없이 주신다는 말씀은 구원이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습니다. 이어지는 7절은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한 번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넘어져도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용서하면 내가 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의 인정이나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은 세상에서 언제나 성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째, 절망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눈물을 맡깁시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고 우리 손에 눈물 흘리는 사람을 돌아보십시다. 셋째,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정직하고 용서하며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시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는 아직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으며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눈앞의 고난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또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품고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광주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광주 순성교회 문기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265국에 6190번, 062-265에 6190번, 광주 순성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국에 1000번,

0: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1: 1분 찬송.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업 CDG 광주 금남로점과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광주 반석교회 양정회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1: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가정, 그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맞벌이 부부로 인하여 결손 가정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으로 인하여 그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가정에 있는 구성원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소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가정이 회복의 장소가 되거나 치유의 장소가 되지 못하고 고통의 장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가정들을 어찌하시렵니까?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다시 한번 가정들을 만져주셔서 그 가정이 희망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 속에 웃음꽃이 피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복음과 주의 말씀으로 치유되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세워져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0: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세계 스포츠 선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포럼을 개최하고 기도의 영성 회복과 스포츠를 통한 다음 세대 복음화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4일 일정으로 경기도 양평에서 뉴노멀 스포츠 미션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30여 개 기관 사역자들이 참석해 현장 사례를 서로 나눴습니다. 올 1월 취임한 김용기 회장은 1976년 태릉 선수촌의 기도에서 시작된 선교회가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고 사람을 돌보는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 텍사스 A&M대 김민정 교수가 스포츠의 영적 영향력에 대해 K스포츠 미션 양정웅 대표가 국가대표 크리스천 선수들을 위한 멘토링 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온누리교회 유승범 목사와 김성섭 장로는 오는 12월 10일 개최 예정인 e스포츠 맞춤 전도 집회 계획을 소개하며 청소년 전도 모델을 제시했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양영자 대표는 해외 청소년들을 초청해 복음을 전한 제1회 국제 청소년 탁구 캠프 성과를 나누며 한국교회의 관심과 연대를 부탁했습니다. 한국 헤비타트 대학생 동아리의 연합 캠프 봉사

활동이 소멸 위기 마을 주거 환경 개선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헤비타트는 어제 서울 여의도 정경련 회관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공익활동 임팩트 어워드에서 대학생 동아리 CCYP 연합 캠프가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0년 결성된 CCYP는 전국 28개 대학 192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전남 고흥과 전북 부안 등 소멸 위기 마을을 찾아 도배와 장판 교체 등 18차례의 주거 환경 개선 봉사를 펼쳤습니다. 한국 헤비타트는 부안군과 협약을 맺고 향후 3년 동안 연합 캠프 봉사 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한강이 독일 개신교 선교연대 동아시아국장이 한국인 최초로 독일 동아시아선교회 신임 총무로 선임됐습니다. 독일 동아시아선교회는 어제 이사회를 열고 한강이 국장을 신임 총무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동아시아선교회는 지난 1884년 설립돼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지역교회의 민주화와 인권, 평화 증진을 위해 연대해온 선교기구입니다. 한강이 신임 총무는 독일 교계와 국제 에큐메니컬 기구에 동아시아 교회의 복음화와 생명, 평화 영성을 전하는 가교 역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서울 공덕교회와 전북담원 화정동교회가 찬양과 섬김으로 하나 되어 마을 주민들에게 복음의 위로와 사랑을 전했습니다. 전북담원 화정동교회는 최근 마을 어르신 50여 명을 비롯한 주민과 성도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우물 마을 가을밤 찬양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집회에는 101년 역사의 서울 공덕교회 조인 찬양단이 방문해 찬양으로 섬기며 도시교회와 농촌교회가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진승태 목사는 주민 누구나 편하게 찾아와 기도할 수 있는 영혼의 쉼터이자 마음의 작은 등불로 화정동 교회가 자리매김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광주 지역은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서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남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문예정입니다. FE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부르짖을 때 인도하십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시편 61편 2절 말씀입니다. 시편 61편은 벼랑 끝에 몰린 다윗이 깊은 절박함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올려드린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또한 영원한 피난처를 향한 위대한 다윗의 찬양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영적 상태를 마음이 약해진 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마저 고립된 것 같은 땅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앞에서 마음이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을 때 다윗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보다 높은 바위로 인도해 달라고 외칩니다. 여기에서 높은 바위는 사람의 유한한 힘으로는 절대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반석입니다. 비바람과 홍수가 몰아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안전지대를 의미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더 높은 바위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은 지극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마녀보다 강하시다는 복음적 진리를 겸손히 인정하고 있는 영적인 항복입니다. 주님은 원수를 피하는 가장 견고한 망대이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약속된 기업을 반드시 선물하시는 신실한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와 혼돈이 밀려와서 마음이 짓눌리고 영혼이 하염없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힘들게 애쓰는 무익한 수고를 멈추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영혼의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보다 높고 견고하신 영원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고 그분의 높으신 초막 안에서 온전히 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의 말씀과 찬양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소

0: 연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저는 강동구에 살고 사남매 다둥이 자녀를 둔 평범히 살아가는 주부입니다. 이금란 집사입니다. 군자동 동산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내 자녀의 엄마이신 이금란 집사님의 교회 소개로 시작합니다.
1: 동산교회는 원로 목사님인 권승재 목사님께서 설립하셨고 지역을 섬기며 복음으로 변화시키며 1330 세계비전을 담고 하나님 은혜로 성장하여 지금은 2대 성치형 담임 목사님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정말 성령 충만함에 묶여 있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환경과 그리고 모든 사정들을 기도하고 간구하며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려고 애쓰고 노력하시는 것에 정말 감동이에요.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가 끌어가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화이팅 하세요.
2: 친정도 시댁도 모두 불심이 깊은 가정환경 속에서 이금란 집사님은 어떻게 처음 교회에 발길을 내딛게 되셨을까요?
1: 저는 군자동에서 이제 계속 결혼해서 살다가 교회에 자녀는 3명을 이제 있었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서 친구 전도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불교를 믿는 시댁도 친정도 정말 강력한 불교를 믿는 그런 가정으로 이제 생활을 했었고 전도에서 아이들이 간다는 거에 제 마음이 편치는 않았지만 어쨌든 교우관계라든지 또 환경에서 또 아이들이 마음이 좀 상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뜻대로 하라고 두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엄마의 전도로 또 저도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뭐 별 마음과 뜻은 없었지만 저도 역시나 그런 교우 관계 차원에서 다니다가 성령님께서 그때는 몰랐죠. 마음의 변화가 조금씩 생기면서 그렇게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2: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내 몸처럼 아끼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금남 집사님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1: 아마 우리 교회의 전통적인 셀 전도 방식인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런 셀 모임을 하는 교회여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의 그런 교제가 있고 어른들은 어른들 교회에 그런 만능 교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제를 통해서 제 마음이 어려웠던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풍덩 그 마음 속에 빠져버렸어요. 그 셀 모임에. 정말 강력하게 심어주시고 변화시켜주셨어요.
2: 이렇게 이금남 집사님을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을 통해 성경적 자녀 양육의 방법을 알려주시며 평안도 선물로 부어주십니다.
1: 큰애가 초6학년 그리고 작은애가 초4학년 사춘기를 겪고 있을 때 너무 힘들고 너무 마음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늘 아이들과 대치하고 싸우고 아이 학교 문제로 어디를 갔다가 주파수를 맞추는데 106.9로 딱 맞춰진 거예요. 자녀에 대한 고민거리를 그 목사님께서 말끔히 해결해 주셨는데 지금도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잠시 자녀는 맡기는 것이다. 소유가 절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그냥 막 펑펑 그 자리에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싹 가시고 뭐라 그럴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깃털처럼 가벼워졌어요. 그 뒤로 아이들 관계도 좋아졌고 저에 대한 그 자녀의 그 생각과 비전 그게 180도 달라졌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2: 이제 극동 방송을 계속 애청합니다. 그리고 전파 선교사의 복을 누립니다.

등교를 시켜주는데 차에서 7시에 좋은 아침을 하는 거예요. 성옥수 PD님이에요. 말씀과 그다음에 그런 찬양을 들으면서 되게 그 작은 정말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 점점 그 안에서 커지면서 전파 선교사라는 그 단어를 듣고 아 이것을 하면 하나님 분명히 자녀들을 써주시고 또 변화시켜주실 거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자녀 3명을 또 가입을 하고 또 그렇게 올렸어요.

0: 사랑하는 남편, 애교 없는 곰 같은 나 만나서 지금껏 사랑하며 함께해줘서 고마워요. 늘 가정보다는 친구와 일이 우선순위라 우리 가족은 조금 서운하게 뒷전이었지만 그 서운함을 교회와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하고 이해했더니 이젠 제 마음과 가정이 평안함을 느껴요. 이젠 간절히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만나길 기도하고 있고 당신만을 위해서 온 가족이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으니 하나님 품으로 얼른 들어와요.
1: 어서 속히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남편을 향한 음성 편지였습니다. 이금란 집사님의 기도 제목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0: 혜림아, 치연아, 그리고 채원아, 혜진아 모두 하나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자녀가 되길 기도할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써주실 거야. 그리고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 중에 황경환 집사님이 병상에 계세요. 집사님, 하나님 손 끝까지 붙들고 계시면 꼭 주님이 일으켜주시고 나서로처럼 깨워주실 것입니다. 힘내시고 더욱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친정, 시댁, 그리고 제일 사랑하는 남편, 예수님 품으로, 사랑하는 예수님 품으로 빨리 들어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1: 복소리, 오늘은 내 자녀의 어머니이며 군자동 동산교회를 섬기고 계신 이금란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10월 15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디서 데이트를 하시나요? 친구나 가족, 사랑하는 이들과 데이트 삼아서 요즘은 강변이나 공원에 나가기에 딱 좋은 날이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 공원에서 남녀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죠. 최근 청진에서 20대 남녀가 김씨 일가의 동상 주변에서 공원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순찰 중이던 이들에게 단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처음에 이 커플은 사복을 입은 공무원이 단속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혼인할 나이에 남녀가 만나는 게 무슨 죄냐며 항의했다고 하죠. 결국엔 몸싸움까지 이어졌는데 북한에선 이렇게 연인이 둘이서 마음을 편하게 시간을 보낼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숨어서 만나야 한다고도 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일까지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하는 현실이죠.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평범한 일상까지 지나친 감시와 두려움 속에 놓여있는 북한 땅 가운데 책임과 존중 안에서 평범한 일상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무엇보다 북한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자유 가운데 살아가고 복음 안에서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를 누리는 날이 속히 오길 소망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며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시작합니다. 오늘도 오 해피데이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릴 텐데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소망합니다라는 출석 인사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디에서 또 이 가을날 데이트를 즐겨 하실까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출석 인사 보내주신 분

포항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너는 축복의 씨앗 첫 찬송으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북한 땅을 향한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는 그날을 볼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겠죠. 이 씨앗이 될 수 있는 출석 인사 우물정 1069번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저도 복음 통일을 소망합니다. 식사하러 가고 있어요. 5989님. 아, 배고프실 텐데 식사하러 가시는 와중에도 이렇게 출석 인사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식사 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출석 인사 선물을 하나 보내드리고요.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은행잎 단풍이 너무 아름다워요. 믿음의 지체들도 모두 아름다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새싹회원이신 3313님이 주셨는데 와 이거 지금 직접 찍으신 걸까요? 노란 단풍 나무 사진이랑 예쁜 한복을 입고 있는 하나 둘 다섯 분이 서 있는 사진까지 같이 보내주셨어요. 이 아름다운 단풍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가운데 찬양할 수 있음이 감사고 그리고 북한 땅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또 다른 우리는 지금은 가보지 못하지만 그 아름다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의 울림이 가득하기를 기도해봅니다.

모처럼 쉬는 날이라서 집안일하면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0208님. 저는 이 방송을 듣기 전에는 북한의 크리스천이나 지하교회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방송 함께하면서 통일이 속히 와서 서로 교류

그리고 그날을 소망하는 속히 왔으면 하는 그 마음을 모처럼 쉬는 날에 이렇게 일부러 한자 한자 적어주셔서 우리 0208님 어떻게 또 선물을 안 드릴 수가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듣고 이 들리는 북한에 대한 소식을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받아들이는 일은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울림을 받고 다시 한번 기도로 우리 입술로 선포하는 건 더 큰 은혜겠죠.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과 시선을 놓치지 않고 기도의 동역자로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0208님. 인천 강화도에서도 출석 인사를 드립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어요. 다시 업무 복귀하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일상 중에 이렇게 짧게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신 0018님. 이런 기도도 잊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출석 인사 선물 나눠드릴 텐데요. 샵 1069번으로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 계속해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소망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신지 그 지역도 궁금합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이노스의 찬송 함께 했습니다. 샬롬, 여기는 경주입니다. 며칠 전에 칠순을 가족들과 함께 보냈는데 남북한이 나뉜 지도 70년이 훨씬 지났네요.

하루속히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가을날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이라고 4687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아, 경주에서 찾아오신 분은 오랜만인 것 같아요. 우리 4687님 칠순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선물, 작은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북한 땅과 가까운 강화도에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저도 북한과 또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0316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출근 준비하시면서 한자 적어봅니다 하시면서 기도해 주셨던 6401님 고흥에서 북한의 성도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보내면서 저는 지금 쪽파 벌레 처치하러 가고 있어요 하시면서 와, 이 바쁜 너무나 중요한 일을 지금 하러 가시는데 근데 덥지 않으실까요? 고흥은 날씨가 좀 어떨까요? 지금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그래도 괜찮으실까요? 0782님 쪽파에 벌레 처치하시면서도 우리 극동방송 계속 들어주시는 걸까요? 지금 한 편 차이도 이어서 나눠볼 텐데요. 같이 도전해주세요.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차이를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니다. 한 뼘 차이. 고흥에서 듣고 계신다던 우리 0782님도 그리고 공주에서 오신 7717님도 우물정 1069번으로 오늘 한 뼘 차이 도전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9137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북한은 데이트까지 단속을 한다니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설릉에서 이렇게 보내주신 것처럼 오프닝에서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조차 그 장소에 제약이 있던 단속이 됐던 북한 청년들의 이야기가 있었죠. 이렇게 연애에 대한 환경도 그리고 말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뼘 차이 문제는 흔히 데이트하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죠. 나랑 데이트할래? 우리 데이트할래요? 데이트하고 왔어요 라고 했던 데이트하다. 북한에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1번 벗하다, 2번 산보하다. 나의 벗, 벗하다, 뭐 벗이 되다, 뭐 이런 거겠죠. 2번 산보하다. 산보, 산보를 우리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여기서도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데이트하다, 데이트가자, 데이트라는 말을 뭐라고 부를까요? 1번 벗하다, 2번 산보하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0112님이 연애하다라고 우리 아마 보기를 내어드리기 전에 보내주신 것 같아요. 연애하다는 연애하다라고 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연애를 하는데 연애를 할 때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데이트를 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데이트하다를 북한에서는 데이트라고 표현하지 않고 벗하다 혹은 산보하다. 한 뼘 차이를 계속해서 도전해 주셨던 분들은 아 글쎄요 이거는 우리말을 쓰지 않을까요? 라고도 하실 것 같은데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그런 표현들을 잘 들어보면 북한 표현에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어떤 일제의 잔재라고 할까요? 우리의 표현에서도 남아있는 게 있더라고요. 특히나 또 지방에서도 이거를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뭘까요? 1번 벗하다 할까요? 2번 산보하다 할까요?

진짜 한 뼘 차이네요 하시면서 5189님 그쵸 한 뼘 한 뼘 근데 이 한 뼘들이 모이면 정말 팔을 뻗어도 닿을 수 없을 정도의 거리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한 뼘 한 뼘 좁혀가면서 언젠가 남과 북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할 때 우리 이렇게 같이 뭐 산책도 하고 같이 뭐 산도 가고 그럴 날이 오겠죠 교회에서도 같이 뭐 산 타는 경우도 있잖아요 함께할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도 한 뼘 한 뼘을 좁혀보기를 원합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기다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출석 인사 기도의 한 줄도 계속 나눠주셔도 좋고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서도 선정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이어서 함께 찬양할게요

예수 사랑하심은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찬양 올려드리면서 우리 도전을 해주고 계세요. 한뼘 차이, 북한에서는 데이트하다라는 이 표현을 뭐라고 표현할지. 1번 벗하다, 우리의 뭐 말벗 이런 벗하다. 2번 산보하다. 제가 힌트를 드리면서 이런 일제의 그런 잔재가 같이 있는 남과 북이라고 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 표현이 아니더라고요. 한가롭다라는 뜻의 산, 걸음이라는 뜻의 보라고 해서 유이버가 아니라 산보, 뭐 우리도 그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를 제가 왜 굳이 말씀드릴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도전해주세요. 북한에서 데이트하다, 데이트하다라는 표현을 벗하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산보하다라고 할까요? 중국 연변에서 온 두 아들의 엄마입니다. 연변이랑 이북 말투가 비슷한 것 같아요 하시면서 우리 어머님께서는 이번 산보를 도전해 주셨어요. 6077님, 저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도 남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한 뼘 차이 보내주고 계시죠. 우물정 1069번으로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1번 벗하다, 2번 산보하다 중에 보내주시면 되는데, 북한에서 흔히 하는 데이트는 조금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연애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요렇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닐까. 데이트라는 단어 자체를 요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벗일까요? 산보일까요? 데이트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예전 어른들의 표현인 것 같기도 해요. 4849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군요. 9959님은 오늘도 배우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도전이 잘 맞춰주셨어요. 찬양 들으며 모처럼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6792님도 2번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쓰던 단어인데 이게 정답일지 모르겠어요 하시면서 주신 분도 계시고, 수업하러 가면서 도전해주신 8291님, 힌트 듣고 이렇게 한번 정답을 바꿔봅니다 하셨던 6606님도 계신데, 저의 힌트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나이가 70이지만 그래도 저는 뭐 산보를 하러 갈 거예요 라고도 보내주신 1961님도 계신데요. 1번 벗하다, 2번 산보하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남과 북이 데이트할 날이 머지 않은 줄을 믿으면서 오늘도 그 한 뼘 한 뼘을 좁혀보는 퀴즈, 북한에서는 데이트하다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1번 벗하다, 2번 산보하다. 우물정 106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 출석 체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나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뼘 차이 정답 선물 받아보실 분들은 누구실까요? 정답 산뽀아다를 보내주신 분들, 산뽀하다가 정답이었습니다. 산뽀하다가 저는 일본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셨는데, 일본말이랑 비슷하긴 하지만, 산포라는 산책이란 뜻이랑 비슷하긴 하지만 일본말의 잔재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도 정답 잘 맞춰주셨어요. 우리 아내가 꽃을 좋아해서 저는 공원에 자주 갑니다 라고 하시면서, 산보하다 2261님, 와, 아내분이 좋아하는 꽃을 보러 우리 산보하러 자주 가시는군요. 근데 그쵸, 우리 북한에서는 이 공원에조차 커플들이 당당하게 가지 못한 그곳에서도 단속을 당했다던 소식과 함께 오늘 한뼘 차이를 전해드렸는데, 북한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면서 함께 정답을 보내봅니다 하셨던 분도 계셨어요. 남편과 산보하다가 문자 보냅니다. 7222님도 보내주셨고요. 저는 우리 아내와 다투었는데 선물 타면 선물할게요. 1505님, 아니 선물을 안 타셔도 선물을 주시면서 좀 이렇게 화해하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1505님. 오늘의 정답 그래서 산보하다. 북한과 다른 듯 비슷한 듯 하지만 산보하다라는 말을 저도 쓴 적이 있어요 라고 보내주신 분도 계신데, 어릴 때 형 누나들 동네 청년들 산보 간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북으로 선교 가서 북한에서 함께 산보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0979님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그날에는 교회 단위로 그리고 주변 이웃들과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산보하는, 그렇게 데이트하고 시간을 보내는 일이 일상이 되겠죠. 북녘의 주민들에게도 일상이 되는 평범한 하루가 되는 날이 오기를,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줄을 믿으면서요.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는 제가 방송 후에 선물 받아보실 분들 개별 연락 드리겠습니다.

북한에 대해 알아가니 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셨던 9496님의 고백에 아멘과 도전을 선포하면서 OAP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0: 요즘 AI 많이 쓰고 계시죠?
1: 친구와 사이가 어색해졌다면 조금 시간을 더 봐.
2: 그래,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지.
0: AI의 답에 그대로 맞춤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2: 다른 의견도 들어볼까?
3: 나 오늘 수빈이랑 싸웠거든.
4: 네가 먼저 마음 열어봐봐.
0: AI의 맞춤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5: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 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미국 시골의 통나무 집에 한 병약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 앞에는 큰 바위가 있었고 그 바위 때문에 집 출입이 좀 번거로웠습니다. 어느 날 이웃에 사는 목사님께서 그에게 권면하셨는데요. 집 앞에 바위를 매일 기도하면서 밀어보세요. 그때부터 그는 희망을 갖고 기도하면서 바위를 밀었는데요. 그렇게 8개월이 지났고 어느 날인가 목사님 말씀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위 위치를 자세하게 측량해 봤는데요. 그 결과 바위가 조금도 옮겨지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현관에 앉아 지난 8개월 이상의 헛수고를 속상해했는데요. 목사님께서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시고 왜 이렇게 슬퍼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지난 8개월 동안 희망을 품고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가 전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나는 형제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입니다. 집에 들어가서 거울을 보세요. 그는 거울 앞으로 갔고 곧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에 비춰진 남자는 이전의 병약한 남자가 아니라 근육질의 건강한 남자였기 때문이지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지난 8개월 동안 밤마다 하던 기침이 없었구나. 날마다 기분이 좋았고 잠도 참 잘 잤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고난의 바위, 장애물의 바위가 각자 있을 텐데요. 그 바위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가 돼 있을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승리만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김기성 목사님의 지혜의 언어들 가운데 관계편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누군가가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세 가지 감정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놀람과 경탄입니다. 둘째는 선망의 감정입니다. 셋째는 시기심입니다. 교회 전통은 인간의 내면에 깊이 뿌리 내린 죄를 일곱 가지로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마루 또는 으뜸이라는 뜻의 종자를 붙여 칠죄종이라고 합니다. 교만, 인색, 시기, 분노, 음욕, 탐욕, 나태가 그것입니다. 교만은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것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만의 해독제는 겸손입니다. 인색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기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인색에 대비되는 말은 자선입니다. 물질의 인색보다 더 심각한 것은 마음의 인색입니다. 남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마음이 그것입니다. 시기심의 해독제는 남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입니다. 분노는 주변 사람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힘들게 합니다. 분노의 해독제는 온유한 마음입니다. 음욕은 어떤 대상을 자기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 삼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음욕의 해독제는 정결함입니다. 탐욕은 끝없는 욕망입니다. 욕망은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미 빠진 독입니다. 탐욕의 해독제는 절제입니다. 나태는 권태에 빠져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태의 해독제는 근면과 성실함입니다. 칠죄종을 경계하되 그와 상대되는 미덕으로 자신을 닦아나가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빛과 만날 때 죄의 뿌리가 뽑히겠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런 삶을 부단히 훈련하는 것은 마땅히 필요한 일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맏아들은 집으로 돌아온 동생을 기쁘게 맞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에 창의합니다. 아버지는 그를 좋은 말로 타이릅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이야기는 다른 이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전도자는 애써 얻은 성취도 다른 이들의 시기거리가 되는 것을 보면서 그 또한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김기성 목사님의 지혜의 언어들 가운데 관계편 함께 하셨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하루 오늘도 보내셔야 되겠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 이 시간 북한이 고향인 김보빈 자매님의 이야기를 김아영 선생님의 목소리로 함께 만나볼 텐데요. 고난 가운데도 승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해 주셨던 그 동행의 여정,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합니다.
1: 저는 북한 함경북도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가족을 잃고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 중국으로 갔다가 인신매매를 당했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딸을 살려주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후 한국으로 향하던 길에 붙잡혀 북송되었지만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붙드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옥 생활이 길어질수록 제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한 데다 계속되는 노동과 긴장 속에서 결국 저는 심한 고열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몸을 움직일 힘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생을 마감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생명이 여기까지라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지만 아직 저를 통해 하실 일이 남아있다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아주 분명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딸이다. 그 한마디는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죄인이라고 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신기하게도 조금씩 열이 내리기 시작했고 저는 다시 몸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을 겪으며 저는 더욱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분 아니라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제 곁에서 저를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였습니다. 얼마 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석방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감옥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살아서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를 기다리고 있던 현실은 또 다른 아픔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믿기 어려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고 하나밖에 안 남은 여동생마저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다.

0: 않은 것이었습니다.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슬픔 속에서도 제 마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앞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저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를 마친 뒤 제 마음에는 한 가지 결심이 생겼습니다. 중국에 남겨둔 딸을 반드시 다시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심은 두 번째 탈북을 향한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1: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주님께선 우리의 눈물과 신음소리 그 모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분당 가운데 고여있는 모든 눈물과 아픔이 거두어지길 기도하면서 오늘의 우리들의 이야기 북한이 고향인 김보빈 자매님의 이야기를 김아영 선생님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시 드라이브 문예정입니다. 방송인 최화정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에 게스트로 나온 한 아이돌이 음악이 나가는 동안 이런 고민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저를 미워해요.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오해하고 악플 달아요. 그러자 최화정 님이 그 특유의 경쾌한 말투로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를 싫어하기도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누굴 좋아하기도 해. 사람들이 너를 잘 모르면서 덮어놓고 싫어하는 것처럼 너의 진짜 모습을 모르면서도 그냥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퉁.

무거운 고민을 한순간에 밝게 만든 한마디. 이 말을 들은 절친 개그우먼 정선희 씨는 이후 힘들 때마다 인생 좌우명으로 삼게 됐다고 합니다. 퉁쳐. 생각해보면 발상의 저단이죠. 내 안 좋은 면을 모르고도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내 진면목을 모르고 미워하는 사람은 그걸로 퉁치면 된다. 설령 알아주는 사람이 없더라도, 오해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좋아해주지 않는 사람이, 좋아해주는 사람이 없더라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퉁쳐봅니다.

내 안 좋은 면을 모르고도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내 진면목을 모르고 미워하는 사람은 그걸로 퉁치면 된다. 최화정님의 유쾌한 발상의 전환 함께 나눴는데요. 그래요. 설령 오해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더라도 좋아해주는 사람이 없더라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큰 사랑을 경험했기에 오늘도 퉁쳐봅니다. 자, 오늘 3시 드라이브 출석 단어는요.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이것으로 여길 뿐더러 다시 한번요.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이것으로 여길 뿐더러 단 한 글자입니다. 내가 유익하게 생각하는 것 뭐가 있을까요? 뭐 사람의 인정일 수도 있고요. 가시적인 성과나 뭐 보상일 수도 있겠죠. 사람일 수도, 사물일 수도,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가 중요시 여기지 않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출석 체크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십시오. 한 글자입니다. 자, 그리고 생명의 삶 큐티책 받아서 큐티하기 원하시는 분은 큐티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10분 선정해서 큐티책을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기다리면서 히즈윌의 감사를 선택하기 찬양 함께 할 텐데요. 이 찬양 후에 오늘 3시 드라이브에서는 말씀도 듣고 말씀 퀴즈도 푸는 시간 갖겠습니다.

5413-503-5073번님 큐티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좋아요 좋아요. 문자 샵 0153번으로 큐티라고 보내시면 10분 선정해서 11월 생명의 삶 큐티책을 보내드립니다. 큐티라고 보내주시고요. 오늘의 출석 단어죠.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이것으로 여길 뿐더러 한 글자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이것으로 여길 뿐더러 자, 한 글자고요. 4438번님 썬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센스 넘치시고요. 우리말로 이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것으로 여길 뿐더러 오늘 3시 드라이브에서는 두 문제 퀴즈 함께 풀고 두 분 선정해서 예쁜 화분을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퀴즈, 인물 퀴즈입니다. 자, 이 인물은 복음의 힘으로 삶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신약 성경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인물로 자,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인물이 많지는 않아요. 자, 주인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자, 문제 아직 나가지도 않았는데 주관식 아닌데 정답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자, 어느 날 그는 주인의 재산을 훔치고 도망쳐 로마로 도망칩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이 종의 도망은 노예의 도망은 정말 중죄에 해당했고 잡히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망길 끝에서 이 사람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자, 놀랍게도 그 감옥에서 그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내 아들이라 부를 만큼 깊은 사랑과 연민으로 품었는데요. 그리고 바울은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이 사람을 다시 보냅니다. 빌레몬이여,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제는 종과 같지 아니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주라. 그가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게로 계산하라. 라고

자, 보기 있습니다. 1번 오네시, 2번 오네시모. 자, 보기 듣고 조금 허탈하신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자, 1번 오네시, 2번 오네시모.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번호와 함께 이 사람의 이름을 보내주세요. 샵 0153번입니다.

자, 오늘의 출석 단어 빌립보서 3장 7절인데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이것으로 여길 뿐더러 우리 3448번님께서 배설물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자, 배설물은 이어지는 8절에서

나오죠. 모든 것을 이것으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그러나 오늘 단어는 7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것으로 여겼다. 단 한 글자죠. 자, 그리고 첫 번째 퀴즈 나갔습니다. 인물 퀴즈인데요. 신약성경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인물로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오네시, 2번 오네시모. 8958번님께서 정답 이 사람 아닌가요? 라고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고요. 지금 밭에서 쪽파를 다듬고 계시대요. 그리고는 상추 사진인가요? 아, 배추군요. 배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김장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죠. 쪽파 다듬으면서도 방송 함께 해주시고 정답까지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673번님, 피디님, 저도 배설물로 생각했다가 한 글자라고 하셔서 헤매다가 썬 듣고 아하 했습니다. 센스 있는 청취자분의 문자 덕에 답을 찾았어요. 라고 하시면서 생명해산 큐티도 신청해 주셨는데요. 그래요, 여러분. 큐티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10분 선정해서 11월 생명해산 큐티책도 보내드립니다. 자, 4737-5503, 5073-9212번님, 1014-0153, 8447번님 정답 가볍게 맞춰주셨는데요. 자, 두 번째 문제 바로 나갑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된 몇만 달란트와 백 데나리온의 비유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용서에 관한 질문, 주님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해줘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답하며 들려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은혜에 관한 가르침인데요. 자, 어떤 임금이 종들과 결산할 때 몇만 달란트를 빚진 종을 불러옵니다. 갚을 길이 없자 임금은요, 그와 그의 아내,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 갚으라고 명령하는데요. 종이 엎드려 참아주시면 다 갚겠습니다 라고 싹싹 빌자 임금은 그를 불쌍히 여겨 전부 탕감해줍니다. 자, 빚을 탕감받고 나온 그 종은요,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 동료의 목을 잡고 빚 언제 갚을 거야? 라며 윽박을 지르죠. 동료가 참아주면 갚겠다고 빌었으나 그는 듣지 않고 그를 옥에 가둡니다. 자신이 탕감받은 빚은 생각하지 못하고 동료는 옥에 가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자, 문제가 좀 장황했죠. 자, 문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종은 몇만 달란트를 빚졌을까요? 1번 1만 달란트, 2번 100만 달란트. 1번 1만 달란트, 2번 100만 달란트. 여러분의 정답 샵 0153번으로 문자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찾아오세요.

자, 두 문제 함께 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신약 성경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인물로 주인 빌레몬의 종이었던 이 사람.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사람. 1. 오네시, 2. 오네시모. 두 번째 퀴즈.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몇만 달란트와 백 데나리온. 이 몇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백 데나리온을 빌린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크기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데요. 이 사람이 몇만 달란트를 빚졌을까요? 1. 1만 달란트, 2. 100만 달란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기다리고 있겠고요. 찬양 후에 정답과 함께 오늘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합니다.

9105304530537565673 정답 보내주셨고요. 279번님, 주님께 받은 은혜 기억하며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퀴즈 정답 오네시모와 1만 달란트였습니다. 오네시모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용서와 은혜를 경험했고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100 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용서가 얼마나 큰지, 그렇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베풀어야 할 용서의 무게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눴는데요. 정말 어렵게 선물 받으실 두 분 선정했습니다. 문자 뒷번호 5701번님 그리고 뒷번호 51번님, 자취방에서 지금 방송 듣고 계시다고 하신 51번님께 예쁜 화분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생명의 삶 11월 큐티책 받길 원하시는 분은 큐티라고 두 글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큐티라고 남겨주세요. 10분 선정해서 큐티책 보내드립니다.

오늘 끝 찬양 마커스의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평안한 오후 보내세요. 3시 드라이브 문예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죽으면 끝이다.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며 살자 생각하며 오늘만 있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 안에 있는 생의 본능, 영혼의 갈망은 나는 살고 싶다. 너는 그렇게 막 살면 안 돼 라고 외칩니다.

0: 이것은 바로 인간이 구원을 향해 서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인간은 태초에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잃어버린 생명을 향한 본능적인 그리움이 있습니다. 본래 거룩한 생명에 속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는 구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그 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구원은 선택이 아니라 살기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성화의 과정을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구원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일한 구원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경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 및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음식 부스가 준비되어 있고 축하 음악회로 음악그룹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 그리고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장소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 및 노천극장입니다.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사단법인 두란노 아버지 학교 운동본부는 광주 백국이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개강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부터 11월 7일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이고 장소는 광주 북구 동문대로에 위치한 광주 동산교회 1층 그레이스 채플홀입니다. 접수 또는 자세한 사항은 10월 16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010-5233-9289번 010-5233-928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광주장로 찬양단은 제32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6시이고 장소는 광주 북구 북문대로에 위치한 예술의 전당 대극장입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광주 남구 백서로 70번 길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광주 양림교회는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10월 19일 월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 30분이고 지역 기독학교를 섬기는 6명의 교육 목사님들께서 강사로 섬겨주십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묵상하고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과 기독학생들을 응원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72국에 1101번, 062-672-11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광주지회는 제19회 어린이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어린이와 부모님들을 위한 풍성한 제작 및 놀이 프로그램이 준비된 이번 행사는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에 위치한 상무시민공원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안내 또는 섬김을 원하시는 분은 010-7176-7991번, 010-7176-79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동구 계림동에 위치한 광주동성교회는 선교축제를 개최합니다. 다채로운 먹거리와 온 가족의 즐길 거리가 준비된 이번 축제는 10월 24일 토요일

0: 오전 10시부터 25일 주일 오후 2시까지 광주 동성교회 주차장 일대에서 진행되고 찬양사역자 강찬 목사님께서 특별 공연으로 함께하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138-7646번 010-9138-764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고울 광주의 복음을 전하는 찬양선교단 광주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은 10월 23일 금요일까지 2027년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2026년 기준 초등학교 2학년부터 5학년까지의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어린이입니다. 단원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10월 23일 금요일까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접수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극동방송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오랫동안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온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입니다.
2: 믿지 않는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전도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것들 중에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좀 거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너무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일적으로만 이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의 모습이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어떤 행복으로 비춰지지가 않더라고요. 왜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전도를 한다고 하시는데 막 이렇게 억압적으로 하세요. 너 교회를 다녀야지. 교회 안 다니면 어떡하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전도가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우리 부모님들께서 교회를 다니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를 다니라 얘기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은 뭔가 교회에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졸고 있고 그리고 뭐 찬양하는 것을 헌금 내는 것을 너무 아까워하고 그 시간들을 본인들도 먼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지켜본 우리 자녀들은 사실은 어린 나이 때는 그냥 부모님의 어떤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부터 그들 마음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교회는 가지만 이렇게 행복해하지 않고 감사해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가, 이런 의문점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뭐 멋들어진 말을 해주는 것, 뭐 교회를 다니면 무슨 선물을 주고 교회를 다니면 용돈을 올려주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 기뻐 보이게 될 때 그때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에스겔.

7일 뒤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내가 악한 사람을 향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너는 그대로 그에게 경고해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악한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겠지만 나는 그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악한 사람에게 경고했는데도 그가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 죄값을 받아 죽을 것이며 너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또 어떤 착한 사람이 올바른 길에서 떠나 죄를 지으면 내가 그 앞에 걸림돌을 놓아 그를 넘어뜨릴 것이다. 네가 그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되고 그가 한 올바른 일들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나는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하지만 네가 그 착한 사람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여 그가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는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도 네 목숨을 건질 것이다. 그때 거기에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강하게 잡으시면서 말씀하셨다.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나는 일어나 들로 나아갔다.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것과 같았다. 나는 땅에 엎드렸다. 그때의 주님의 영이 내게 와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집에 가서 문을 닫고 있어라. 너 사람아, 사람들이 밧줄로 너를 묶을 것이니 너는 바깥에 나가 사람들을 만날 수 없게 될 것이다. 또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 벙어리가 될 것이니 네가 더 이상 사람들을 꾸짖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반항하는 백성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할 때에는 네 입을 열어주겠다. 그러면 너는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해야 한다. 들을 사람도 있고 듣지 않을 사람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게 반항하는 백성이기 때문이다. 너 사람아, 토판 하나를 가져와 네 앞에 놓고 그 위에 예루살렘 지도를 새겨라. 그리고 예루살렘 바깥으로 포위망을 쳐놓아라. 흙을 쌓아 성을 공격할 길을 내고 성 주변에 진지를 만들고 성벽을 부술 무거운 돌 포탄을 성 주변에 늘어놓아라. 그리고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 사이에 철 성벽처럼 세워두어라. 그리고 네 얼굴을 성 쪽으로 향하여 성을 에워싸고 포위망을 좁혀 들어가거라.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는 징조다. 그런 다음 너는 왼쪽으로 누워라. 이것은 네가 이스라엘의 죄를 네 몸에 지는 것이다. 네가 그렇게 누워있는 날수만큼 네가 그들의 죄를 떠맡아야 할 것이다. 백성들이 죄를 지은 횟수만큼 너에게 날수를 정해놓았다. 그러므로 390일 동안 너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떠맡아야 한다. 날수를 다 채운 후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민족의 죄를 네 몸에 져야 할 것이다. 하루를 한 해로 쳐서 내가 너에게 40일을 정해준다. 너는 또 포위당한 예루살렘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아라. 팔을 걷어붙이고 예루살렘을 향해 심판을 예언하여라. 내가 너를 밧줄로 묶어서 네가 묶여있는 동안에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릇에다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담아 빵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누워있는 390일 동안 그것을 먹어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23개씩 먹고 물은 하루에 6분의 1 흰 정도 마시되 시간을 정해놓고 마셔라. 너는 그 음식을 보리빵처럼 만들어서 먹어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인분으로 불을 지펴 빵을 구워라. 여호와께서

저 또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로 쫓아낼 것이며 그들이 그곳에서 이와 같은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말씀드렸다. 주 여호와여,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껏 한 번도 내 몸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죽은 것이나 들짐승이 물려 죽은 고기를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한 번도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좋다. 그렇다면 인분 대신에 쇠똥을 사용해 빵을 구워라.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예루살렘에 식량이 모자라게 할 것이다. 사람들이 식량과 물을 배급받으면서 걱정과 두려움에 떨 것이다. 식량과 물이 부족하여 사람들이 뼈만 남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조차 무섭게 될 것이다. 이것은 모두 그들의 죄 때문이다.

너 사람아, 이제 면도 날처럼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네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아라. 그리고 그것을 저울에 달아 나누고 예루살렘 포위가 끝나는 날 3분의 1은 성 안에서 불에 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쳐 성 주위에 뿌리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라. 내가 칼을 뽑아들고 그들을 뒤쫓겠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남겨두었다가 네 옷자락에 싸두고 그중 얼마를 꺼내어 불에 던져 태워버려라. 거기에서 불이 나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번질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예루살렘을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 두고 그들에 의해 둘러싸이게 하였지만 예루살렘은 악을 저지르면서 내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주변 나라들보다 더 악하여 내 율법을 거스르고 내 규례를 거역하였다. 너희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보다 더 소란을 피우고 내 규례와 율법도 지키지 않았다. 심지어 너희 주변 나라들의 규례도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예루살렘을 치겠다. 다른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벌을 내리겠다. 너희는 내가 역겨워하는 우상들을 섬겼으므로 내가 전에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가장 무서운 형벌을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그 부모를 잡아먹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벌을 내릴 것이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마저도 사방으로 흩어버릴 것이다. 내가 맹세한다. 너희가 온갖 악한 우상과 역겨운 짓으로 내 성소를 더럽혔으므로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남겨두지도 않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에 걸려 죽거나 성 안에서 굶어 죽을 것이며 3분의 1은 성 밖에서 칼로 인해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내가 칼을 들고 뒤쫓아가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내 분노를 다 쏟아 부어야 내 마음이 가라앉을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나 여호와가 왜 그렇게 격렬하게 말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폐허로 만들어 너희 주변 나라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너를 보고 비웃을 것이다. 내가 몹시 화가 나서 너희를 심판하고 엄히 꾸짖을 때에 주변 나라들이 너희를 보고 비웃을 것이다. 너희는 그들에게 경고와 두려움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화살을 쏘듯이 치명적인 기근을 보내어 너희를 쏘아 죽일 것이다. 그리고 더 심한 기근을 보내 너희의 식량줄을 끊어 놓을 것이니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기근을 보내어 너희를 치고 들짐승을 보내어 너희 자식을 잡아먹게 할 것이다. 질병과 피 흘림이 너희를 휩쓸 것이다. 내가 너희를 칼로 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앞에 나갑시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합시다.

70년의 세월 동안 복음만을 위해 달려온 극동방송. 그 은혜의 주역인 방송가족 여러분과 함께하는 홈커밍 데이. 그 감동의 현장을 생중계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한양대학교 오픈 스튜디오에서 펼쳐지는 10시간 전국 생중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 라디오 쇼. 대운동장을 가득 채울 전국 어린이 합창단의 은혜로운 찬양과 전파 선교사분들의 웃음과 눈물, 깊은 감동을 함께 나눌 홈커밍 공개 방송. 홈커밍 데이의 열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현장 부스 리포팅과 가을 저녁을 물들일 페스티벌 음악회까지 온 가족이 함께 누리는 은혜와 기쁨의 축제.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홈커밍 데이 라디오 쇼와 꼭 함께해 주세요.

0: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을 본문으로 본받을 만한 현재의 삶과 미래의 소망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본받을 만한 현재의 삶과 미래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은 누구를 닮으셨습니까? 부모님을 닮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누구를 닮았느냐 묻는 것은 육체를 닮은 것보다 신앙을 누구를 닮아서 성장하셨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의 멘토는 누군가? 내가 기도할 때 주여 세 번씩 부르짖는 그것이 우리 마음에 억지로 하면 뭐 그것은 본받은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해야만 기도가 시작된다면 주여 삼창하는 것을 언제부터 누구에게 배웠는가? 그리고 우리 삶에 기도의 습관이 있어요. 두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고 기도한 사람이 있고 물론 들어

누워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만 마음에 진짜 간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아, 그걸 누구한테 배웠느냐? 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내 마음이 속시원하게 생각하고 간절한 기도의 자세로 생각하는가? 그건 누군가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육신을 닮는 것은 당연하지만 부모님에게 받은 유산이 신앙의 유산인 것은 아주 놀라운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당할 때 세상으로 향하거나 주저앉거나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유산이고 그것을 본받은 거예요. 아, 부모님께 받은 위대한 유산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배웠다. 즐거울 때 찬양하는 것을 내가 배웠고 온갖 일로 말미암아 부정적이고 불평과 원망의 말이 나올 때 그런 것을 하지 아니하고 그럴 때 감사로 찬양하고 온갖 어둠과 고통의 일들이 다가올지라도 범사에 감사라. 그것을 선포하면서 감사하면 우리의 뇌가 낙심하지 않냐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가 뇌가 활성화된다. 오늘 본문 시작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 이 앞에는 사도 바울은 아, 나는 정말로 육신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율법을 지킨 것으로나 탁월한 사람이란다. 그래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이와 같이 율법의 모든 행위나 육신의 그런 의를 얻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믿음의 의의를 얼마나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그것을 본받는 빌립보 교인이 되어서 여러분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거나 이 당시에 들어온 유대인의 일파들이 예수님 믿어서 그게 충분하지 않다. 예수님을 믿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의 의의를 강조한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본받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분노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받는 것이지 거기에 덧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세 때에도 그런 것이 덧붙여졌어요. 중세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에다가 구제와 선행을 행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완벽해진다. 종교개혁자들이 그거 다 삭제해버리고 떼버렸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것이 성경적이란. 그리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오직 십자가로 말미암은 대속의 은혜를 믿고 이전에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혐오스러운 것으로 배설물처럼 다 폐기시킨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이여 여러분도 그와 같이 오직 예수로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믿음의 의로만 전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본받으라.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지 않는 일들을 많이 우리가 보기 때문에 적지 않은 그런 사람들과 또는 일부 교회에서 율법적인 것을 강조하고 아 저도 십계명 지키라고 하는데 저는 율법으로 지키라고 하는 것이 나네. 아, 그런 정도는 가볍게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이지 아 십자가 의밖에 없어.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것이 좀 오해가 되어서 예수님 믿는다고 그게 다가 아니다. 예수님 믿고 행함이 있어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되고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아 말은 다 맞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혹시라도 자기의 의의가 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된다면 그건 십자가의 의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이 떠올랐는데
우리가 촛불을 100개, 1000개

번개를 킨다고 해서 지금 한창 가을의 햇빛이 그야말로 찬란하게 내리쬐고 구름 한 점 없는 그와 같은 날씨에 태양빛이 내리쬐는데 촛불을 100개, 1000개 켰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가 있고, 아니 그것을 킨다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의 뜰이 밝아지겠습니까? 전혀 그것이 교회의 그런 나무에게 밝은 빛을 더 준다든지 어떤 효과가 전혀 없다. 오직 태양의 빛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100%는 십자가로 말미암은 믿음의 의뿐이라는, 그걸 철석같이 믿어요. 그리고 그것을 진실로 믿은 사람에게는 당연히 진짜 이제 말이 되면 말의 행동이 나타나야 되고 진짜 소는 소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처럼 진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지키는 행함이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진짜가 되는 것은 아니란, 그것을 지킴으로 진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가 된 사람은 그런 행함이 따라는 거예요. 뒤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뒤따라. 전혀 그것은 의미가 다르죠. 우리가 행함으로 진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믿음을 철저히 본받으란, 철저히 본받는데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믿음을 본받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봐야죠.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설교하는 것을 들어야죠. 사도 바울이 찬양하는 것을 들어야죠.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모범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을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것이 후에 있는 뒤에 있는 말씀의 17절,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멘토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17절, 3장 17절의 그런 눈여겨볼 수 있는 사람으로 누구를 보냈어요? 우리가 앞에 그 지금까지 빌립보서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사도 바울이 서둘러 보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2장 보면 2장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낸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면서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사도 바울 대신 보낸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의 그와 같은 믿음의 행동을 너희가 보고 존귀히 여겨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에바브로디도가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너희가 보고 그의 말을 따름으로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으로 성경에 있는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런 모델이 우리에게 필요해. 그런 모델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그런 모델의 훌륭한 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훌륭한 성인이 출연하는 그 시대는 온 교계나 온 나라가 밝은 것. 그것이 믿음의 성장. 그래서 우리가 본받고 말하고 행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하여 자신을 얻는 것. 사람이 아무것도 없이 어찌 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보면 별로 돈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아, 예수님이 돈 없어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3년 반 다니면서 제자들이 마음에 배짱이 생겨요. 아,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오늘날 무소유하고 뭐 그런 얘기를 종종 하고 사람들을 그러는데 아니, 그걸 어찌 삽니까?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함께 3년 반 살다 보면 오히려 그런 것이 번거롭고 아, 아무것도 없는데도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헌신과 도움이 물론 뒤따라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사도 바울처럼 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런 때도 또 많이 있어요. 아, 그래도 목마르면 그냥 수돗물

먹고 그냥 누워 자도 안 죽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병 걸리는 것이 더 많을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눈여겨보라. 눈여겨보면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거의 모든 것을 헌신하여, 사도 바울이 100% 나의 완전하지 않다고 했어요. 내가 이미 잡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런 여전히 전진하고 힘을 기울인 사람인데, 또 하나 본받는 것은 그거예요. 된 줄로 생각하고 교만하지 말고 선 줄로 생각하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봉사하고 50년 사역했으면 됐지, 그런 마음 버리라. 그런 마음 버리고 죽을 때까지 헌신하고 봉사하라. 사도 바울이 결코 내가 다 됐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푯대를 향하여 전진한다. 끊임없이 전진. 그런 나를 본받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3장 앞에 있는 그 모든 그 내용에 그 내용을 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17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기에서 우리를, 이건 좀 말이 복잡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우리는 사실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표현한 표현이고, 주석가들은 이것을 나라고 그와 같이 해석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은 어느 면으로 상당히 자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금 빌립보서의 주제가 겸손인데 그렇게 자신을 교만하게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우리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전체 문맥 가운데 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라. 그러면서 18절 19절은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유일한 복음의 믿음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를 주장하고 율법적인 것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단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의 사랑이 그야말로 밀착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 내가 1년 52주 금요 비전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그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금요 비전 예배를 드리고 정말 잊지 못할 밤을 보냈는가. 아, 그것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은근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주일 성수는 당연한 것이고 금요 예배, 수요 예배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그렇게 했으니 하나님 그래도 이만하면 내가 좀 괜찮지 않습니까? 스스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만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는 것은 오직 십자가 안에서, 그것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태양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중요하지 내 촛불 10개, 100개 켰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생각을 못 떨쳐버린다는, 나의 1000개의 촛불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래서 십자가 복음에, 십자가 믿음에 의해 반대하는 그런 일들을 여전히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아주 싫어해요.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왜 싫어합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그런 신분과 모든 것을 얘기하고, 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왔으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그 배설물의 그 더러운 것을 찢기, 그와 같은 뜻도 있지만 그야말로 짐승이 절반 먹어버린 시체를 말하는, 그런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거 얼마나 끔찍함, 그걸 부여잡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그야말로 어쩌다가 그것이 딱 되면
피해서 달아나고.

내 동댕이 쳐먹을 거 아닙니까? 나의 이전의 모든 유익한 것을 그런 식으로 내 동댕이 쳐버린다. 그런 그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믿음에 대한 확고한 마음이 있는데, 이런 십자가 믿음 이외에 율법의 의의를 자랑하고 그 율법의 의의 가운데 두 가지 특징적인 것이, 이건 뭐 기억해 두는 것이 좋아요. 내가 율법을 지킨다 하는 사람은 무엇을 지켜야 돼? 음식 먹는 것을 절제해야 돼.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 자기들에게 정해진 음식 외에는 안 먹어요. 그것을 명확하게 지적한 것이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먹지 못할 짐승들을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하니까, 베드로는 보면 약간 그좀 문제성이 있잖아. 예수님을 그렇게 뭐 부인하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그뭐좀 이상한 행동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베드로조차 나는 이런 부정한 음식 절대 안 먹는다. 아니,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 더 엄청난 잘못인데, 그런 것을 멀쩡히 해놓은 사람이 음식은 절대 안 먹는다. 그거 좀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뒤에 나와요. 그래서 그들의 신은 배다. 이 말은 그들이 먹는 것에 탐욕을 부렸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은 배를 섬기는, 음식을 그야말로 첫째로 여기는, 그들의 가장 존중하는 그런 첫 번째는 음식이란. 그래서 그들이 이 배가 신격화됐어요. 그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그들의 신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방인 원래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코셔에 의한 음식이 아니면 절대 안 먹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 호텔이 좋아요. 유대인 호텔이. 그런데 한 가지 나쁜 것은, 그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층층마다 서게 돼 있어요. 10층 갈때 계속 한층 쓰고 또 쓰고 또. 왜? 엘리베이터에 누르면 안 돼.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에는 그걸 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층층마다 서고 층층마다 서면서 내려와야 돼. 시간이 엄청나, 이거. 그런데 그런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음식의 그 모든 것도 어찌나 철저히 지키는지,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가져온 고추장을 거기서 다른 음식에 비벼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걸 깨끗이 모르게 먹어야지, 그것을 발견하면 그 그릇 깨버립니다. 부정한 음식이 그 그릇에 닿았는데 우리 그 그릇 못 쓴다. 그릇 접시를 깨버려. 그래서 이 음식이 그들의 신의, 그 이해가 되죠, 여기. 그들의 신은 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두 번째 유대인이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할례, 할례. 그리고 이두 가지가 율법이 가장 드러나는 것이라고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음식 규정하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한.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나치 치하에서 붙잡혔을 때 할례를 받은 것을 보고 유대인인 것을 확인하고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 이거 죽인. 그러나 이와 같은 할례도 이 할례에 대한 그런 은유적인 표현을 했어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이 부끄러움은 그 성기에 대한 은유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랑하는 그 할례가 사실은 그들의 부끄러운 것이다.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고,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당시에 랍비 문헌에 그게 있어요. 할례 받은 사람은 절대로 지옥 안 간다.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이 혹시 지옥 갈 일이 생기면 천사가 와서 밤에 할례를 원상복구 시킨다는 그런 얘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건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은 반드시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그리고 정 못된 놈은 천사가 와서 할례 다시 고쳐놓는다. 아이,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다. 은유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자기의 의를 지키고 형식과 의식을 지키는 그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예요. 십자가의 원수인데,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율법적인 것을 배설물로 여겼죠. 그 끔찍한 배설물로 여기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강조한 사람은

아주 신랄하게 여기서 심판합니다.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래서 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의만 붙잡고 전진해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최후는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의식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형식주의자들은 땅에 속한 사람이고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십자가의 믿음의 의만을 우리 자신의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늘 시민이란데, 하늘의 시민.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철저히 믿음을 강조하고 이 복음의 그런 중요성을 여기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데 우리는 땅에서 살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런 그 세력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 대신에 그런 땅의 일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핍박을 받겠죠. 그래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유익도 있고 해로운 것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 특권을 결코 포기하거나 그걸 저버리서는 안 된다. 그 특권을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어느 때까지 붙잡고 버티고 있어야 되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땅속의 땅에 묻혀 사는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핍박을 받을지라도 결코 그들에게 굴복당하지도 아니하고 그들과 같이 부와 내동에서 어울리지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끝까지 견디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끝이 있어요. 어느 때까지?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이 있을 때까지. 그래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그는 21절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여기에서 역사라고 표현했는데 이 역사란 단어는 권능이란 뜻입니다. 권능. 그래서 이 역사는 에네르게이아라는 그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에네르게이아라는 것은 어떤 일이나 작용 그것을, 그러니까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어떤 작용으로 우리 낮은 몸을 그렇게 변화시킨다 할 수 있고 이 역사라는 것은 에네르게이아라는 것은 권능으로 해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역사라는 번역보다는 권능이라는 번역이 더 좋다 그렇게 이제 그 주석가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권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약해. 육체가 몸이 병들기도 하고 육체는 유혹을 받기도 하고 육체는 낡아지고 자꾸 늙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낮은 몸에, 우리 몸은 그 낮은 상태에 있어. 그 낮은 상태를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몸으로 바꾼다. 그 영광의 몸은 곧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문을 꼭꼭 담았는데도 거기를 마음대로 다녀들고 온갖 것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와 능력의 그런 몸이죠. 우리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와 같은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몸이 좀 아프고 여러 가지 유혹도 받고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날이 다가올 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바뀐답니다. 이것이 미래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본받을 만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의 의의를 굳게 붙잡고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본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엽적인 것은 뭐 신유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한다든지 성령 충만함을

0: 위해서 항상 본받고 살아간다든지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부대적인 본받을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의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믿음의 의의를 붙잡고 사는 것이고 그것이 현재적인 우리 삶의 그런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목표는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 그 개미 귀신과 같은 벌레가 명주 잠자리가 돼서 하늘을 날아요. 아, 개미 귀신 같은 그런 벌레가 2차원적인 존재가 명주 잠자리가 돼서 비단 날개를 두고 하늘을 날아다니다.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덧입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우리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미래의 소망 가운데 그것을 먼저 끌어당겨서 천국을 선취하는 거예요. 미리 프리오큐페이션, 미리 그것을 손에 움켜쥐고 항상 감사하고 기쁘고 명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512-111번 광주 순복음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그 근본 그거를 놓치면은 우리는 아무리 뭐하다만 계산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썩어진 육체 인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줄 때 계산해고 하나님 보내주셨어?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장종현 목사가 계산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줬을까? 돈이 많은 하나님,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쳐다보라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 쳐다보니까 물만 먹고 16년에는 배고팠다 그런 거 들었잖아. 노량진에서 토큰 안에서 걸어 방배든 걸어왔다는 거. 그래도 하나님한테 뜻이 뭔가에 쳐다보고 남한테 구걸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6년 반을 했어. 저기 있던 교수님들이 뭐라는지 알아? 너를 전도사로 가고 뭐냐면은 운전하지 마라. 전도사가 뭔데? 목사가 뭔데? 봉사하고 섬겨야지. 그렇게 교수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건 내가 들었지. 예수님의 정신 희생과 봉사하고 섬기는 거야. 전부 다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땀 흘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신이 예수 믿는 정신이야.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완전한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계시의 언어적으로 보면 나타난다 또는 드러남을 뜻하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계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이라는 말은 한자로 보면 하나님의 신자고 또한 배우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게 신학이요. 거룩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배우는 데 있어서 그게 신학인 거요. 그걸 우리 신학자들이 그걸 깨닫고 설립자가 하는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아이고, 너는 내 것이다. 이거 쓰지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을 선포하는 곳마다 그냥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서 구름대 같이 모이는 거요. 일반적으로 신학을 학문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신학도 다른 학문처럼 토론하고 관찰학을 통해서 발전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요. 그래서 성경의 참된 의미는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넘어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만큼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학문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과 뜻을 섭리를 알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되는 것이 장목사의 주관이에요. 신학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연구해서 찾아가는 학문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에 절대로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이. 또 제가 학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교수님들께 배우고 묻고 토론하면서 배워야 한다는 것을 난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학문이 구원을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영생도 행복도 영육간에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 성령님이 찾아왔을 때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그걸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대한 신학자라고 해서 반드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믿을 때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학자들이요,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신학자들이 설교는 할 줄 알면서 개척과 목회는 못합니까? 절대 학문으로 지식으로 성경 말씀 한다 그래도 1년 2년은 갈 수 있어도 자꾸 가만 갈수록 귀는 즐거운데 가슴은 냉랭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을 개척을 못한다는 건 뭐냐면은 모여놓고 여러분들의 성경 공부하고 설교를 막 이렇게 나만 원고 놓고 막 이렇게 해만 유창하게 하고 내면 굉장히 유식하고 똑똑하다. 그걸 뭐가 똑똑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 말씀의 능력이 없는데 그냥 목회를 개척을 못하는 거예요. 설교는 할 줄 알면서 개척과 목회를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0: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양산동에 위치한 광주 소망교회 최정원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을 본문으로 서로 화목하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은 왜 우리가 화목해야 하는가, 그리고 누구와 화목해야 하는가, 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갈라진 틈을 메꾸며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는가 하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지는 것을 넘어 심어보는, 그래서 심어서 열매를 거두는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왜 우리는 화목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냥 살면 되잖아요. 아실 것 없어요. 안 만나면 되잖아요. 나도 아실 것 없는데 왜 내가 더 죄를 짓고 더 무슨 문제를 일으킨 사람처럼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야 되고 손을 내밀어야 되고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게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화목하며 살아야 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예배 때문이다. 예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하는 사람인데,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 때문에 예배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자, 예물을 드리려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어떤 사람과 묶이고 풀리지 않는 그런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를 말해요. 그래요, 우선순위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게 묶인 사람과 풀어내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 같지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를 넘어서 예배가 예배되려면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화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을 우리말로 쉽게 풀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오늘 내가 안 그런 척, 안 한 척 그런 것처럼 앉아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생각과 앉고 일어섬과 눕고 있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영이신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면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 화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왔는데, 내가 오늘 예배하러 왔는데 내 가슴을 막고

있는 사람이, 내 가슴을 막고 있는 사람이 화면을 보니까 오늘 안 온 줄 알았더니 저쪽에 앉아 있어요. 그럴 때 그 예배가 되겠냐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물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무서운 게 뭐예요? 화목하지 못하고 묶여진 상태에서 예배는 드릴 수 있고 예물은 드릴 수 있지만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내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실까? 혹시 내가 정성을 다해 드린다고 하는 이 예배와 예물이 가인의 예배가 되고 가인의 예물이 돼 혹시 거절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예배를 막기 위해서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화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풀어지면 예배가 되니까 우리의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고 쓸데없는 예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쉼없이 그렇게 화목하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들어도 쉼없이 뭐라고 말하냐? 아니야, 넌 할 만큼 했어. 그 사람이 와야 돼. 너는 가만히 있어.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지 못하게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왜 화목해야 돼요? 예배 때문인 거예요. 내 예배가, 내가 드리는 예물이 응답되는 예물, 열납되는 예물이 되고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화목해야 된다. 두 번째,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와 묶이면, 누군가와 막히면 예배가 될 수가 없고 기도가 될 수가 없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동일한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봅니다. 남편 된 여러분은 아내를 잘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십시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며 은혜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반려자로 알고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과 화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소중하게 섬기는 귀한 집사님들과 성도들과 왜 믿음의 사람들과 화목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내 기도 생활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와 막혀 있으면 그 사람이 내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가 우둔해지고 무감각해지면 뭐 그 상관없어. 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기도하면 되지. 나는 화해하지 않아도 기도가 요즘 너무 잘 돼.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내가 화해해야 되고 화목해야 되는 것은 예배가 되고 기도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내가 드린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받으세요. 내가 드리는데 왜 안 받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인의 예배와 예물이 얼마나 정성스러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잖아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기도하고 준비해도 여러분, 누군가와 담이 쌓여져 있고 누군가가 내 목을 조르고 있다면 내 기도가 될 수 없고 내 예배가 될 수 없고 내 드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화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누구와 화목해야 할까요? 우리는 누구와 화목해야 할까요? 그래요, 많아요. 두 가지 종류를 보면 첫 번째, 가족과 화목해야 돼요. 가족. 당연하죠. 가족이 뭐예요? 가족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먹고 살아가는 식구이며 가족입니다. 누구보다도 친밀하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보면 되기도 해요. 직장은 내가 사퇴하면 되기도 해요. 어떤 동네 사람들은 내가 이사 가면 돼요. 경로당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경로당에 안 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족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날마다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라도

또 집안에 애경사가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소중한 가족들, 한 어머니 아버지 아래에서 자란 소중한 가족들이 화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또 하나, 가족은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이런 가족 공동체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한 가족이 된 우리 교회 공동체, 사실은 우리가 성씨는 다르고 태어난 데는 다르지만 나중에 갈 곳이 똑같은, 아멘, 갈 곳이 똑같은, 아멘, 그래서 우리를 한 피바다 한 몸 이런 소중한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에서 내가 태어난 우리 어머니 아버지로 인해서 만들어진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만들어진 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이니라. 무서운 말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본다라는 얘기는 관심을 가진다, 물질적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나의 가족과 친족을 몰라 하고 어려운데도 아무런 물질적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을 배반한 거다. 더 나아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가족의 사람들, 교회에서 만난 소중한 가족 사람들과 화목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누구와 화목해야 할까요? 교회에서 화목해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교회에서 회의하다가, 교회에서 열심을 품고 봉사하고 힘을 다해서 무슨 일을 하다가 아프고 다투고 또 상처받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심하게 다툰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교회 이야기, 뭐 요즘에 교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더군다나 교회에서 선교를 하다가, 교회에서 선교를 하다가 심히 다투고 갈라선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울이 누굽니까? 원래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으로 이방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운, 사울을 바울로 바꿔준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럼 바나바는 누굽니까? 사울이 바울로 변한 이 상황 속에 다른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죠. 얼마 전까지 자신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변화의 새 사람 됐다고 전도하고 다니니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이런 바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믿어주고 소개하고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형님 동생이고 영적인 가족과 같은 소중한 사람이 다투고 갈라서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선교가 들불처럼 번지고 일어날 때,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가 성장할 때 교회의 두 기둥 같은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어요. 그것도 보통 다투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다툽니다. 1차 선교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가기 전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기를 원했지만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자, 그 싸움의 장면을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자,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38절에 바울은 옳지 않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그가 한번 실패했지만 괜찮다,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아니다. 한번 저렇게 좌절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서로

심히 다투어 어떻게 했다고요? 피차 갈라섰어요. 갈라서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간 이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실제적 사건입니다.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바울도 육신의 생각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을 세우고 키우던 바나바도 자신의 생각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차고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하늘의 은혜를 체험했던 바울과 바나바도 자신의 생각을 접지 않고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는 이런 걸 보면서 나라고 우리라고 이러지 않을 법이 여러분 어디 있겠냐고요. 군인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을 우리가 군목이라고 해요. 군목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전역하신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군인들을 향해 대해서 목회를 하던 군목 시절에 부사관 가족들이 군인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장교 가족들은 그런 데로 나오는데 부사관 가족들을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어요. 군인교회가 어려운데 예수 믿는 부사관들이 군인교회를 나와주면 좋을 텐데 이웃에 있는 민간인 교회를 가는 것이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군인교회와 함께 도와야 되는데 하는 생각 때문에 민간인 교회로 가는 부사관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장교도 있고 부사관도 있고 전역하신 분도 있고 현직에 있는 분도 있는데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니까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돼요. 이러는 목사님이 어느 날 부사관 가족이 되는 집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군인교회를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충분히 이해가 되죠. 군인교회를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강권하고 항변을 하니까 그 집사님이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더 이상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더 이상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하면서 울면서 말하길래 당황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부대에서의 계급이 교회 안에서도 계급입니다. 우리 뭐 군대 갔다 온 사람 다 알잖아요. 부대에서의 계급도 교회 안에서 계급이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입니다. 자신은 군인 교회만 생각했지 부사관 가족들의 마음은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던 못난 군목이었다. 군인 교회가 부흥하고 든든히 써가는 것만 생각했지 부사관 가족들이 교회까지 와서 그 맞는 아픔과 서름들을 기억하지 못했던 자신의 실수를 자책하는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생각에 옳다라고 여겨지면 그것이 고집이 돼요. 이것이 옳은 거야. 이것이 맞는 거야. 이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옳다라고 생각되면 그것이 고집이 되고 그것은 결국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열과 다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열심히 했던 어떤 분이 어느새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분이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는 바나바 장로님, 바울 권사님이 될 수 있다는 것. 정말 열심히 자기 생각 가지고 열심히 하는 그 열심과 고집이 오히려 교회를 아프게 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교회의 다툼과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족과 화목해야 되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회의하고 열심을 품고 봉사하고 힘쓸 때 주의 영광을 위해서 화목하며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화목하게 할까요? 아니, 우리가 화목하기 싫냐고, 나 화목하고 싶다니까,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화목하게 할까? 내 생각과 다짐과 결심일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 화목과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까? 마가복음 9장 5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서로 화목하라.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서로 화목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서로 화목하라 그러면서 우리 속에 무엇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무엇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화목하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있어야

해야 되는 거예요. 소금. 여러분, 나의 차고 단단한 결심으로 화목이 되는 거 아닙니다. 나 화목할 거야. 나 오늘 은혜 받았어. 내가 먼저 손 내밀 거야. 이렇게 되냐고, 이게. 이 자리에서는 되지만 잘 안 돼.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희 속에 소금을 두어라. 소금을 두어라. 이 소금이 뭐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 화목, 화해 이거와 친하지 않아요. 별로 안 친해요. 우리는 뭐와 친해요? 그래요. 앉아서 눈 뜨고 예배드리는 것보다 조는 게 훨씬 더 친하잖아요. 저를 바라보는 것보다 휴대폰 보는 게 너무너무 시간도 잘 가고요. 재밌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 화목, 친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 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남욕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릴 때 얼마나 달콤한 뺏어 먹는 도둑질하는 사과처럼 맛있는지 몰라요.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창세기 8장 21절,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실제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어려서부터 악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선하고 아름다운 게 뭐가 있어요? 생각했다가도 오염돼서 못하고 못하고 해놓고도 내가 했다라고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화목하려면, 너희가 사랑하려면 너희 안에 소금을 두어라. 그 소금은 은혜요, 십자가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과 9절에 분명한 소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이게 뭡니까? 그 당시에 자녀들아, 아비들아, 가정생활이에요. 종들아, 상전들아, 직장생활이에요.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하는 비결은 1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2절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5절에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9절에 하늘에 계시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차고 단단한 결심을 해도,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해도,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화목할 수 없어요. 직분이 뭐라고요? 나이가 어떻다고요? 예수 믿은 지가 몇 년 됐다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무엇을 두고? 소금을 두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우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 소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영광을 대입해야 한다는 거죠. 제자들이 하루는 예수님과 앉아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예수님,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을 알려주세요. 예수님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다음 날 제자들이 또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을 알려주세요. 서로 사랑하라. 동일한 대답입니다. 또 제자가 한 분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계명을 알려주세요. 서로 사랑하라. 그 말에 제자 한 명이 그러죠. 어제도 그랬잖아요. 그거 말고 새 계명을 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세 계명은 세 가지가 아니라 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 말에 예수님의 대답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첫 번째 계명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도 사랑하라. 세 번째 계명도 사랑하라. 새로운 계명, 새 계명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우리 교회 주차장에 보면 이 성전이 우리 교회 창립 45주년 기념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을 지으면서 우리가 비석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앞에 주차장에 놨어요.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이 우리 성도들이 보는 글씨하고 밖에서 보는 글씨가 달라요. 밖에서 보는 글씨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글씨는 뭐예요? 우리가 보는 글씨는 뭐예요? 그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제가 왜 다르게 했을까요? 밖에서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입니다. 근데 안에 요한복음 14장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안쪽에 제가 배치를 한 것은 의도적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외부 사람들이 듣고 배워야 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교회를 날마다 왔다 갔다 하고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해야 할 중요한 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기에 돌에 새겨 넣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나요?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화목해야 되는데 은혜를 받아서 내 안에서 그래 화목해야지 사랑해야지 오늘 내가 다가서야지 오늘 내가 손 내밀어야지 먼저 말하지만 끝나고 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옆에서 그럽니다. 목사님이 화해하라고 그러잖아.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말해도 누군가가 들려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만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사랑과 용서와 화목은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 사랑과 용서와 화목은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되지 않는다. 왜 사랑과 용서와 화목은 우리의 애씀으로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사랑은 병이 들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병이 들었어요. 모든 사람의 가슴에는 저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저울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베푸는 사랑 보십시오. 끝이 없어요. 한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가진 저울은 고장난 저울이에요. 아무리 줘도 무게가 나가지 않아.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저울이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고장나고 병든 저울은 내가 이만큼 잘못했지만 얘도 이만큼 했으니까 얘도 해야 돼. 내가 이만큼 손을 내밀었으면 야, 이 사람도 해야 돼라는 이런 저울로 날마다 재고 있는 거예요. 병든 이 저울 때문에 내가 한 걸음 다가갔다가 더 시험 들고 내가 손 내밀었다가 저 사람이 손 내밀지 않아서 내가 좌절하고 내가 인사했는데 저 사람이 인사받지 않아서 내가 오히려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런 병든 저울이, 병든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깨달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사랑해야 된다라는 결심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의 무게가,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고 충만하면 자식을 향한 사랑의 저울이, 고장난 그 저울 아무리 줘도 무게가 나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도 기억하지 않고 용서하고도 기억하지 않고 나누고 베풀고 헌금하고도 기억하지 않는 아름다운 고장난 저울을 가져서 영광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 용서하며 삽시다. 우리 먼저 손 내밀고 삽시다. 어느 책에 보니까 2015년도에 방영됐던 호구의 사랑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호구의 사랑. 네 명의 호구 남녀가 펼치는 로맨스 드라마입니다. 주인공 이름이 강호구요. 강호구. 강호구가 자기 여동생한테 충고하는 거야. 자기 여동생한테 강호구가 자기 여동생한테 충고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충고합니다. 내가 미술학원 다닐 때 물감이 아까워서 조금씩 썼거든. 그랬더니 반도 못 쓰고 다 굳어버려서 못 쓰게 되었어. 물감이란 마음이랑 똑같아. 아끼지 마.
그러다

0: 굳어버린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내 마음에 사랑의 은혜가 왔거든 굳어버리기 전에 표현하세요. 내 마음에 화해와 용서의 은혜가 왔거든 굳어버리기 전에 표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화해와 화목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북구 양산동에 위치한 광주 소망교회 최정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2국에 1004번, 062-572-1004번, 광주 소망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재난과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가슴에 품고 들어가는 숭고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마지막에 나온다는 말인데요. 모두가 살기 위해 탈출하는 칠흑 같은 불길과 위험 한가운데로 가장 먼저 뛰어들고 또 아내 같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무사히 구출해낸 뒤야 비로소 가장 늦게 현장을 빠져나오는 구조대의 거룩한 사명이죠. 자신의 안위보다 타인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이 희생정신 앞에서는 늘 마음 깊은 곳에서 숙연한 울림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이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의 길을 온몸으로 걸어가신 분이 있으신데요.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멸망과 사망의 불구덩이에 갇힌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 고난의 현장 가운데 가장 먼저 뛰어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영혼까지 건져내어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까지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지막이요.

아침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입니다. 인생의 거센 불길과 위험 앞에서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 가장 먼저 달려오시고 또 끝까지 곁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주님이 계셔서 우리는 결코 홀로 외롭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저녁에 나를 살리기 위해 목숨 다해 뛰어드신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시면서 또 그 사랑에 안기길 소망하면서 10월 15일 목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첫 곡으로 어노인팅의 알파와 오메가 함께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영훈입니다. 자욱한 연기와 거센 열기 속에서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딛는 소방관의 뒷모습을 볼 때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가 자연스럽게 겹쳐져 떠오릅니다. 세상은 언제나 위험이 닥치면 가장 먼저 도망치라고 속삭이잖아요. 나의 생존과 안락을 먼저 챙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위험하고 어두운 죄악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우리의 곁에 머물러 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여정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계신 모든 자리마다 우리를 위해 가장 먼저 달려오신 주님의 사랑이 풍성한 위로와 또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목요일, 아마 대부분 지금쯤 퇴근하시거나 또 저녁을 드시거나 일과를 마무리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혹시나 교대 근무로 지금 출근하시는 분들, 아직 일과를 마치지 못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잔뜩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출석체크, 신청 찬양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카톡은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행저 젤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 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를,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맛있는 시간 양인재과 육각커피 레스토랑 바리에에서 통합 이용권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세트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를 선물로 드립니다.

찬양 맛집 행저절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피아워십의 십자가 군병들아, 아이빅 밴드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약속의 땅에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세 곡의 찬양 함께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먼저 어둠 속으로 들어오셨음을 깨달을 때요, 우리를 짓누르던 고독과 불안은 조용히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됩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은 막막한 고난 속에서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고통의 자리에 가장 먼저 찾아오셔서 함께 아파하시고 동행하고 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인데요. 바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세상은 어려움이 닥치면 등을 돌리고 떠나가지만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마지막까지 남아 우리를 건져 올리십니다.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할 때 어떤 막막한 절망 앞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가 생겨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사방을 둘러싼 거센 문제들 앞에서 우리 몸이 혹시나 잔뜩 위축되어 있었다면요, 이제는 주님 믿으시고 어깨를 활짝 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험의 현장에서 가장 먼저 뛰어드시고 마지막까지 나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요, 모든 두려움은 내려놓으시고 평안히 주님을 의지하며 쉬어가는 이 귀한 밤, 귀한 저녁 되시길 소망합니다.

찬양 맛집 행저절라 함께하고 계시고요. 마커스 워십의 만족함이 없었네. 손경민의 염려하지 말라. 프로비던스 워십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이렇게 세 곡의 찬양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센 불길 같은 세상의 시련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하잖아요. 하지만 내 삶의 자리에 가장 먼저 찾아오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담대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내 한계를 바라보며 낙심하기보다는요, 내 삶의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마지막까지 함께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덧입을 때 모든 염려는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그 어떤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도 결코 우리를 홀려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여러분의 하루를 온전히 지키고 계십니다. 이 사실 믿으시죠? 그러니까요, 지친 걸음은 멈추시고 가장 먼저 오셔서 끝까지 함께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을 또 복된 저녁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찬양의 은혜 누리시면서 많은 힘과 능력을 얻으셨을까요?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하나님께 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First in Last House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소망하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영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목요일 오늘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찬송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매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나를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지금의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기록된 소망에 대해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의 고난이고 다른 하나는 장차 나타날 영광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둘을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장차 나타날 영광이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염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아픈 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러한 고난에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여전히 고난을 겪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다, 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면서 이 세상에 죄와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땅도 저주를 받아 고통과 수고가 따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온전한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이 세상을 영원히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서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장차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회복과 함께 누릴 놀라운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영광은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크고 영원한 영광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의 속량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당장 육체의 질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늙어가고 병들기도 하고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몸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해 고통받지 않고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행복은 아무리 크더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슬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은 영원합니다.

0: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고난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영광은 누구에게 약속되어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랑하는 방송가정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때로는 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큰 물질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정직하게 살아가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났으며 또 살아가면서도 죄를 범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선한 행위나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지 않게 된다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장차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염려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이 무겁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현재의 고난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장차 나타날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목요일 저녁 지금까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20-8007번, 010-4120-8007번 광주 동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1: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2: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 및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음식 부스가 준비되어 있고 축하 음악회로 음악그룹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 그리고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장소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 및 노천극장입니다.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사단법인 두란노 아버지 학교 운동본부는 광주 백국이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개강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부터 11월 7일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이고 장소는 광주 북구 동문대로에 위치한 광주 동산교회 1층 그레이스 채플홀입니다. 접수 또는 자세한 사항은 10월 16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010-5233-9289번, 010-5233-928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광주 장로 찬양단은 제32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6시이고 장소는 광주 북구 북문대로에 위치한 예술의 전당 대극장입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광주 남구 백서로 70번 길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광주양림교회는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10월 19일 월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 30분이고 지역 기독학교를 섬기는 6명의 교육 목사님들께서 강사로 섬겨주십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묵상하고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과 기독학생들을 응원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72-1101번, 062-672-11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광주지회는 제19회 어린이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어린이와 부모님들을 위한 풍성한 제작 및 놀이 프로그램이 준비된 이번 행사는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에 위치한 상무시민공원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안내 또는 섬김을 원하시는 분

0: 는 010-7176-7991번, 010-7176-79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동구 계림동에 위치한 광주동성교회는 선교축제를 개최합니다. 다채로운 먹거리와 온 가족의 즐길거리가 준비된 이번 축제는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5일 주일 오후 2시까지 광주 동성교회 주차장 일대에서 진행되고 찬양사역자 강찬 목사님께서 특별 공연으로 함께하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138-7646번, 010-9138-764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골 광주의 복음을 전하는 찬양선교단 광주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은 10월 23일 금요일까지 2027년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대상은 2026년 기준 초등학교 2학년부터 5학년까지의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어린이입니다. 단원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10월 23일 금요일까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접수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극동방송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상무 2동에 위치한 세박교회 차진승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43절을 본문으로 참 기쁨의 공동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7월부터 묵상을 해왔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이제 13장까지 하면 느헤미야서를 이제 추수감사 주일 전에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느헤미야와 백성들도 수많은 구간들을 통과해 왔습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없는 이 잿더미 폐허 속에서 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시작해야 했고, 처음에는 순적하게 진행되는가 싶더니 때로는 거센 비바람 같은 악한 대적들의 방해와 공격, 외부뿐만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어려움들을 통과해야만 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그만두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심각한 위기의 때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이라고 하는 그 높은 곳에 이제 서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원래 시온산이라고 하는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높은 지대 위에 다시 새롭게 높은 성벽이 세워지고, 그 성벽 위에 느헤미야와 온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뻐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길게 읽었던 그 본문의 장면들입니다. 그들이 누렸던 기쁨과 희열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즐겁게 하셨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상의 높은 꼭대기에서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 정상 높은 곳에 서 있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세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기억해라, 감사하라, 그리고 멀리까지 들려지게 하라.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큰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이 세 가지 모습들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로 안에 있는 부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울며 시작.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울며 씨를 뿌리는 것들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기쁨으로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부터 26절까지는 수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 이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간 것과 또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한 번씩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라고 그렇게 무심결에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도 세 번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도 각각 3차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준비한 화면을 보시면 시기가 대략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을 때가 세 번에 걸칩니다. 처음이 BC 605년입니다. 이때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BC 597년입니다. 이때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에스겔 선지자죠. 그가 그발 강가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와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BC 586년, 이 연도는 한번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BC 586년, 이때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던 때입니다.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잿더미가 되어버린 그때가 바로 586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과정도 세 번에 걸칩니다. 첫 번째가 BC 536년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백성들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이 바로 성전을 재건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458년 학사 에스라가 두 번째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 13년이 흐르죠. BC 445년 또 학자들에 따라서는 444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데가 마지막 3차 귀환의 때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이름들과 가문들이 있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약 100년 전의 사람들, 즉 1차 귀환 때에 스룹바벨과 예스와와 함께 처음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처음으로 돌아왔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던 오늘 본문의 때에 앞서 100년 전의 사람들입니다. 그 100년 전에 그 이름들을 니에미아가 성벽 봉헌을 하면서 오늘 이 장면 가운데 언급하는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차 귀환 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눈에 보이는 것은 완전한 잿더미,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폐허였습니다.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터였지 그 무너졌던 성전터에서 사람들은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정착을 시작합니다. 그 이후 수많은 대적들의 방해를 다 뚫고 20년이 지나 515년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비록 성전은 완성되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던 상태입니다. 허허 벌판에 강도와 도적들의 그 수굴 한복판에 악한 대적들의 방해와 공격들이 무방비 상태로 놓여진 바로 그 자리에 성전만 우두커니 세워져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바로 이 사람들이 그 성전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1차 귀환이 536년이고 성벽 재건이 445년입니다. 약 92년 동안 어떤 것도 버팀막이나 가림막이나 보호막이 되줄 수 없었던 허허 벌판에 서 있었던 이 성전을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지켜냈던 것입니다.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깨어 관리를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보수

0: 하는 일들을 묵묵히 섬겨왔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이들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기에 2차 귀환했을 때 백성들 사이에 신앙 부흥이 있을 수 있었고 그 신앙 부흥을 토대로 3차 귀환 때에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6편 말씀을 잘 아실 텐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사람들은 자기 시대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올라가고 예루살렘이 다시 도시로 회복되는 것을 자기 시대에는 보지 못했지만 그들이 그 자리에서 울면서 눈물로 뿌렸던 그 헌신과 섬김의 씨앗들이 하나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씨앗들이 그들의 눈물을 먹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자양분으로 삼아 자라고 자라 약 100년 뒤 예루살렘의 성벽 완성이라고 하는 진정한 예루살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결실로 나타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록을 하는 이유는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이 이름들을 기록하고 이 사람 백성들에게 이 명단의 이름들을 읽어주면서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잊지 말아야 할 그 이름들,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과 수고와 기도가 이어져 왔기에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단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이 이름들처럼 다른 이들을 위해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그들이 언젠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도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하나님의 일꾼이란 이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4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이제 전반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람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우리 8절부터 읽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1: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0: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일꾼에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욕을 받는 것도 있었고 영광을 받는 것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욕을 먹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알고 세상에서는 비난과 모욕을 받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시고 칭찬하시며 세상에서는 무명한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유명한 자이고 가난한 자 같으나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인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11절 말씀해 보면 이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1: 요아김은 엘리아십을 낳고
0: 엘리아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도아를 낳았느니라. 예루살렘에 그들이 왔는데 그들 안에 그들 세대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는 사람들의 이름만 소개되죠. 그런데 12절부터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문들까지 함께 소개가 됩니다. 믿음의 유산이 세대에서 세대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사람에서 가문으로 이어지도록 그 모든 헌신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 낫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어떤 가문이 6대선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 가문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붙들고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울며 씨를 뿌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그 모든 눈물의 씨가

0: 헛되지 않도록 기쁨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주께서 맺게 해주실 은혜의 결실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서로를 위해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연합되고 이어지며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비아와 세레비아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0: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자, 여기에 이 24절에 언급되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기 이전부터 성전을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24절을 보시면 붉은색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명령대로입니다. 그들이 질서와 규범에 맞추어 성전을 섬겨왔다는 것인데, 다윗이 특별히 명령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 찬양하면 그 안에 감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당연히 여길 수 있는데, 감사를 특별히 한 번 더 언급하고 강조를 해줍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예배에 감사가 빠져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예배를 누구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정해놓은 예배의 규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2장에 보시면 24절뿐만 아니라 봉헌식을 거행하는 내내 백성들과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였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척박한 예루살렘 땅에 성전이 지어진 때부터 제사장들은 예배 때마다 감사의 고백, 감사의 찬송을 끊이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고민하는 날이 있지 않았을까요? 뭐가 감사할 게 있을까? 오늘은 하나님께 어떤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감사를 반드시 하라고 했는데, 어느 날은 아무리 쥐어짜내도 감사할 것들이 떠오르지 않는 그런 날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감사할 것들을 찾아내려고 찾아내고 고민을 많이 해야만 했던, 내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하루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0: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죠. 그렇게 쥐어짜냈던, 감사가 도저히 안 보였던, 억지로 지나쳤던 그 감사의 고백들이 어쩌면 그 척박한 초포로 귀한 시대 그들을 붙잡아주고 버텨내게 하고 예배를 지속하게 했던 힘과 근원이 되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감사가 그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감사를 의미하는 생크란 단어와 생각하다를 의미하는 싱크라는 단어는 어원이 동일합니다. 감사와 생각은 한 뿌리, 한 행동에서 함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 마음에 정말 와닿았던 장면 하나 있었습니다. 아, 이 장면에서만큼은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정말로 큰 감격과 벅찬 감동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겠다라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그것이 31절부터입니다. 31절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0: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유다의 방백들, 그리고 온 백성들을 느헤미야가 다 모아서 성벽 위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 성벽 위로 큰 대로와 행렬을 만들어서 성벽 위를 행진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냥 감사가 아닌 벅찬 감격의 장면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예전에 느헤미야 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성벽 건축을 시작할 때에 대적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 4장 3절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0: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네가 한다고? 네 수준에서 한다고? 네 실력으로 한다고? 네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봤자 네가 해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겠냐? 네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세워봤자 여우가 올라가도 한 마리 올라가도 무너지게 돼 부실하고 초라하고 안 되는 뭘 해도 안 되는 성벽밖에 더 되겠느냐고 내가 지켜보겠다고 그렇게 무시받고 조롱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무시받던 성벽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있나요? 여우 한 마리가 아닌 온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찬양하는 사람들이 성벽 위를 가득 채웠습니다. 성벽 위를 한 바퀴 모든 성벽을 다 행진을 합니다. 마음껏 행진하고 뛰고 하나님을 향해 점프를 하며 그렇게 찬양을 해도 아무 끄떡이 없는 너무나 튼튼하고 완전한 성벽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찼을까요? 정말 자랑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무엇을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내가 해낼 때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셨다. 우리의 봤던 수치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바꾸어 주셨다. 우리가 숙일 수밖에 없었던 그 머리를 높이 우리의 머리를 들어 올려 주셨다. 이런 성벽이 건축되도록 이끄신 분, 우리의 수치를 찬양이 되게 하고 그 모욕을 영광이 되게 하는 역전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박국에 보시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은 정말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 17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내가 들었으므로
0: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안 남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노력하고 내가 농사지었고 그렇게 애썼던 것이 있던데 하나도 건질 것이 없어졌습니다.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절망하고 완전히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는 아니라고 나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다라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힘있게 선포를 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1: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0: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셨길래,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과연 무엇이었길래 나는 아직 괜찮다고, 하나님이면 여전히 충분하고 하나님이시면 여전히 족하다고 그가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전부라서 나는 여전히 안전하고 나는 괜찮을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셔서 다시 높은 곳으로 나를 올려내실 것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언급되던 이 성전의 제사장들은 초라하고 척박하고 외롭죠. 그 힘겨운 예배의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도 감사의 찬송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킨 감사의 고백, 난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다, 그 본질적인 고백으로 승리해냈던 그 날들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 꿈꾸는 것 같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대적의 조롱을 역전시키는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날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새벽교회의 모든 그 발걸음 위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0: 여호와로 인한 가장 본질적인 가장 강력한 그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 기쁨의 소식을 멀리 들려지게 하라.
0: 우리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의 기쁨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크게 큰 기쁨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기뻐했던 사람들이 이 예배에 참여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너무나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그들뿐만이 아니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쁨에 소외된 사람들이 없이 모든 이들이 이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연합되고 이 모든 기쁨들을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온 세대, 온 공동체, 온 가족들이 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기쁨들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43절 그 뒷부분에 보시면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어디까지 퍼지냐면 예루살렘 멀리까지 그 소리가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전부 모여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멀리에서 이 기쁨의 소리, 기쁨의 소식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어떤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인가요? 서로 싸우는 소리, 불평하거나 비난하는 소리들이 아닌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소리,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찬송하는 소리, 혼자가 아닌 몇 명의 소리가 아닌 모든 이들의 목소리가 모여져서 큰 우레 같은 천둥 같은 소리를 바라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소리들, 그 모습들이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되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두 달 전만 해도 그렇게 무시했던 백성들,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백성들이 두 달 만에 그 폐허 속에서 놀라운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너무나 튼튼하고 완벽한 사람이 이룰 수 없었던 성벽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이방인들의 입술이 하나로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대단하다가 아님, 하나님이 하셨다. 그들이 믿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셨다. 그 소리들이 들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가정은 참 이상해.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꿋꿋하게 버텨내고 어떻게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이 있는지, 이 사업장은 다 쓰러질 것 같았는데 다시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 이 사업장에 역전의 은혜가, 근데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면서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궁금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리는 기쁨, 또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감사와 감격, 그런 놀라운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며 그것이 사방으로 밖으로 멀리까지 흘러가게 되는 은혜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와 우리 공동체에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감사주일에 우리가 이런 사역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만 감사하고 감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감사를 흘려보낼 때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그 이웃들이 그 소식과 그 소리를 함께 나누게 될 때에 분명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 중에 가장 기쁜 소식, 그 복음의 소식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멀리 멀리 전해지고 들려지고 전파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과 큰 기쁨의 통로로 사용되는 우리의 사용되는 이 가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서구 상무 2동에 위치한 세박교회 차진승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1국에 5449번 062-371-5449번 세박교회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또 다른은 그리스어로 두 가지 구별된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전혀 다른이란 뜻이 있고요. 하나는 처음과 똑같지만 다른이란 뜻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이 의미는 즉 처음과 똑같지만 다른 보혜사, 바로 예수님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귀하신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와 또 불확실성으로 허둥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평안을 주십니다. 이 시간 평안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믿음이여 찬양하다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쉼의 시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목요일 순서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손재석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 들으시고요. 이상혁의 감사해. 옹기장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이 방송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인해 우리는 찬양 가운데 두려움을 버리고 또 믿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신청하실 찬양들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들 들으시면서 기도도 하시고 또 문자도 보내시면서 성령님의 따스함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민호기 목사님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쉼을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영어 찬송, 라마 보시벤의 음반에 있는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변화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풍성한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들으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 얻고 계시는지 함께 해주세요. 샵 9330.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이 듣고 싶은 찬양들 또 보내주시면 이 시간 내 삶의 노래로 더욱더 풍성히 꾸며갈 수 있습니다. 자, 문자들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찬양 듣고 올게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창문이 찬양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토브워십의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먼저 들으신 찬양은요, 이윤하의 날 위하여 십자가의 찬송 들으시고요, 꿈이 있는 자유의 마음 다해라는 찬양도 듣고 오셨습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또다시 실수하여 넘어질 때도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주님 손 꼭 붙들고 우리 또 하루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순서로 함께한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1: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극동방송 찬양 FM입니다. FABC

주일 드라마 여호수아 이야기 시리즈 7번째 시간 기브온의 속임수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박진탁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되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좌 하다가 모세가 죽기 전 이스라엘을 이끄는 후임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 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서 첫 번째로 유세화된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죄에 대한 뼈아픈 대가를 치르고 순종을 배운 후 아이성도 정복할 수 있었죠. 이제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운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어떻게 훈련되어 가는지 지금부터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0: 뭐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고 급이라도 그렇고 또 기대할 여림도 그렇고 좀 신경을 써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도 기본 적석 자그마한 세 사업 중에서는 푸에롯이 규모가 좀 더 있어서 먼저 보시자고 했습니다.
1: 그래요. 여러모로 참 고맙습니다.
0: 아마 요 근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리고 성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정복하고 지난주에는 아이 성까지 정복했다고 하지요.
1: 예, 그래서 산 쪽에 있는 왕들과 서쪽 산에 있는 왕들 그리고 해안 쪽 왕들이 서로 연합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연합에 가입하자고 제안하시는 거라면 숫자는 많진 않지만 저희도...
0: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를 치기 전에는 남쪽에 있는 아랏을 물리치고 헤스본의 시온 왕과 바산의 오구 왕을 죽였단 말이요. 아이성 왕한테는 어떻게 한 줄 아시오?
1: 아니요.
0: 아이성 왕의 머리를 장대에 매달아서 성문 앞에 하루 종일 세워놨다고 하더군요. 전 절대 그런 식으로 최후를 맞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1: 하지만 기부원이 아이성보다는 훨씬 강하지 않습니까? 기부원의 용사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미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인데.
0: 그런 건 중요하지 않소. 이스라엘 민족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오. 아직까지 아무도 이기질 못했어. 아랏 성벽은 몇 주, 몇 달을 버텨는 주었지만 결국엔 정복당했고 또 여리고도 어떻게 되는지 잘 알지 않소. 달리 방법이 없어.
1: 왕이시여. 그럼 이주에 갈 새로운 땅이라도 찾아봐야 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숲속이나 바닷가 쪽으로 피신이라도.
0: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조약을 맺으러 먼 곳에서 온 것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들은 바로는 그들은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풍습이 있다고 하더군요.
1: 왕께서는 그들이 우리와 평화협정을 맺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들이 아쉬울 게 뭐가 있다고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평화협정을 맺어주겠습니까?
0: 만약 그들이 우리가 여기서 산다는 걸 알면 희망이 없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멀리서 왔다고 믿게만 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겠소?
1: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곰팡이 핀 빵하고 쉰 포도주를 준비해가는 겁니다. 옷도 좀 찢고 신발도 가장 낡은 걸로 신고 가서 먼 길을 떠나온 것처럼 행세하면 속지 않겠습니까?
0: 뭐 나쁘지 않은 생각이군요. 괜찮을 것 같소. 좋아요. 그럼 어서 돌아가서 크비라 왕하고 기랴야림 왕한테도 우리 계획을 말해주세요. 그리고 이틀 뒤에 여기서 다시 만납시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 서둘러야 합니다.
1: 하지만 가는 길이 아니라...
0: 아무튼 이틀 뒤에 다시 봅시다.
2: 칼렙, 어서 들어오시오. 자, 이제 다음 계획을 세워봅시다. 자, 여기가 요단강이고 우리가 이쪽으로 건넜단 말입니다. 자, 여리고는 여기에 있고 여기는 아이성. 그럼 아이성 건너편 쪽에는 어떤 성읍이 있습니까?
3: 기본과 기디안 여아림
0: 그리고 예루살렘과 헤브론, 라기

0: 아르테미스, 에글론 등이 있는데 모두 여리고 성보다 작은 규모입니다. 기껏해야 아이보다 큰 성이 한두 개뿐이니 제 생각엔...
1: 여호수아님, 어떤 사절단이 방문했습니다.
2: 아니, 사절단? 어디서 온 사절단인가?
1: 그건 아직 잘 모르겠지만 행색으로 봐서는 아주 멀리서 온 듯합니다.
2: 잠시만 기다리게. 금방 나가겠네.
1: 네.
0: 어디서 온 걸까요?
2: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같이 가서 한번 보시지요. 난 여호수아라고 하오.
3: 저는 로단이라고 합니다.
4: 저는 사카르라고 합니다. 저희는 간절한 청을 가지고 아주 먼 곳에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2: 그래, 그 청이 무엇이오?
4: 예, 저희는 이스라엘 민족과 평화협정을 맺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당신들이 우리와 가까운 곳에 있다면 우린 평화협정을 맺을 수가 없소. 당신들이 어디서 왔고 누구인지 자세히 말해보시오.
3: 저희는 그저 여호수아님을 섬기고자 하는 미천한 사람들이온데 다만 평화를 바랄 뿐입니다.
2: 그러니까 대체 어디서 온 누군지 묻지 않소.
4: 네, 저희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아주 멀리서부터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해주셔서 여리고와 아이 성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시온 왕과 옥 왕에게는 어떻게 하셨는지 듣게 됐습니다. 그걸 듣고 저희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평화협정 맺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고향 땅을 떠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빵이 신선하고 아주 따끈따끈했었는데 여기 좀 보십시오. 이제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서 곰팡이까지 피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 포도주 부대도 저희가 떠나올 때만 해도 아주 새것이었는데 이젠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서 여기저기 금이 생기고 포도주도 다 상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저희 옷하고 신발도 아주 먼 길을 오느라 이렇게 다 해지게 됐지 뭡니까?
2: 어디 좀 봅시다.
3: 예, 물론입니다. 여기 좀 보십시오.
2: 잠시만 시간을 좀 주시오. 금방 돌아오겠소. 손님들에게 대접할 음식을 내오라. 자, 그럼 편히들 들고 계시오. 어떤 것 같습니까, 갈렙?
0: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2: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그 어떤 족속과도 평화협정을 맺지 말라고 하셨소.
5: 하나님께 여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2: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소. 우린 그 계명을 잘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5: 괜찮으시겠습니까?
2: 분명히 먼 곳에서 온 게 틀림없어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 위협이 되지도 않을 테고, 그럼 평화협정을 맺지 못할 이유도 없는 셈이지요. 장로들을 부르시오. 인준을 받아야겠습니다.
5: 알겠습니다.
2: 자, 오래들 기다리셨소. 우린 모든 장로들의 지지를 받아 여러분과 평화협정을 맺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고 원할 경우 여러분을 방어해 주겠습니다.
4: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님, 정말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4: 정말 탁월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2: 나도 그러길 바라오. 절대로 날 실망시키지

0: 시키지 마시오.
1: 예. 갈렙, 어서 오세요. 정탐 여행은 어땠습니까? 자, 어서 이리 가까이 와서 불 좀 쬐고 뭘 좀 드세요.
2: 아니요, 아닙니다. 제가 본 걸 말씀드리면 도저히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1: 아, 대체 뭘 보셨습니까?
2: 자, 3일 전에 여기 왔었던 그 사절단 기억하십니까?
1: 아, 예, 그럼요.
2: 그들이 여기서 얼마쯤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1: 정말입니까? 확실히 보셨어요?
2: 예, 제가 직접 그 성읍의 지도자를 똑똑히 보았는데 여기 왔던 한 사람은 기부원의 왕이었고 또 한 사람은 부에롯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족속은 크비라와 기리안여아림 성읍과도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1: 아니, 그자들이 우리를 속였단 말입니까?
2: 예, 맞습니다. 하지만 벌써 협정을 맺어버렸으니
3: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은 게 잘못입니다.
1: 하지만 아니, 그게 속임수였다고는 전혀.
3: 어떻게 알았는진 모르겠지만 가난 사람들과 아무 협정도 맺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알고 우리를 이용한 게 틀림없습니다.
4: 지금 당장 공격해야 합니다.
1: 미가, 우린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켜야 하네. 우리가 지금 또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될 거야.
4: 그럼 그 사람들을 그냥 평화롭게 거기서 살게 놔둔다는 말씀이십니까? 아, 정말 분하고 화가 납니다.
1: 그렇게는 놔둘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공격할 수도 없고 정말 모르겠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봐야겠어.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가나안 땅 밖의 사람들이 평화를 청할 경우 그 청을 받아들이되 그 사람들은 종으로 삼으라고 하셨지. 그래서 우린 기부원 사람들을 우리의 종으로 삼을 것이다.
4: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1: 자, 그 왕들을 데려오게.
4: 예.
3: 벌써 엿새나 지났는데 가는 데 3일, 오는 데 3일 해서 엿새면 충분할 텐데 왜 아직 아무 소식이 없는 걸까요?
1: 저기 오네요. 미가, 네. 손님들이 도착하면 식사 자리로 모시게.
4: 손님들이라 하셨습니까? 그 자들을 종 삼으시는 건 아니었습니까?
1: 이제 곧 종이 되겠지만 다들 너무 지치고 배가 고플 테니 우선 일단은 손님 대접을 먼저 해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4: 예, 알겠습니다.
3: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장막에서 지내는 동안에는 종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1: 잘 모르겠습니다, 엘르아살. 그래도 무슨 조치를 취하긴 해야 할 것 같은데. 사람들 말로는 기부원 족속들이 아주 탁월한 전사들이라는데 대체 왜 그런 속임수를 쓴 걸까요?
3: 두려워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1: 그럴지도 모르지요. 그 사람들 말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에 대해 들었다고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4: 갈렙 장군이 왕들을 데리고 도착했습니다.
1: 엘르아살, 이제 가서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4: 가시죠.
5: 여수아님,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니 너무 기쁩니다. 주의 종들이...
1: 종? 당신들이 왕인 거 다 알고 있어. 왜 거짓말로 우리를 속인 것이오?
5: 그게 저희들은 여호수아님께서 지난 몇 년 동안

0: 행하신 일들에 대해 소문을 들어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여기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라 명하셨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또 여호수아님께서 아랏과 옥과 시온에 행하신 일들뿐 아니라 여리고와 아이 성에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런 일을 꾸미게 된 것입니다.
1: 당신들은 우리를 속였어. 그러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기서 그냥 살게 할 수는 없어. 만약 그렇게 되면 모든 족속들이 우리와 평화협정을 맺으려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로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오.
0: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압니다. 저희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희는 여호수아님과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저희는 여호수아님의 손에 맡겨진 셈이니 선하신 판단대로 저희에게 행하십시오.
1: 여기 이 사람들은 당신들의 군사요.
0: 예,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탁월한 전사들입니다. 만약 이들을 거둬주신다면 끝까지 충성할 것입니다.
1: 좋소. 우리는 당신들을 심판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당신들을 그냥 놔둘 수도 없소. 그래서 당신들을 우리의 종으로 삼겠소. 하나님의 성막에서 물을 깃거나 나무하는 일들을 시키도록 할 것이오.
0: 말씀하신 대로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속한 종들이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없이는 저희도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입니다.
2: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의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됐죠. 기본 사람들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판단에 의지해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본 족속들을 구원해 주셨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아는 지식이 부족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 족속들은 여리고성의 라합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라합과 마찬가지로 기본 족속들은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셨고 그들을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기본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잠시 살펴보면 우선 여호수아는 기본 족속들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 후로 기본은 거룩한 도시가 됐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의 기록을 살펴보면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본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라는 말씀이 있고 다른 구절에는 다윗의 용사들 중에 기본 사람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느헤미야서에는 기본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참여했음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당한 존재가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죄인을 찾고자 얼마나 노력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가 얼마나 온 힘을 다해 노력하는지 또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목자가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죠.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저희를 기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여호수아 이야기 시리즈 7번째 시간 기부원의 속임수. 출연 사령범 김종환, 박영재, 장민혁, 신범식, 임호기, 해설 서혜정, 번역구성 정경원, 연출 박진탁.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1: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2: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0: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2: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0: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합입니다. 18세기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의 주역으로 일컬어지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시무하던 노 샘프턴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감격과 은혜를 체험했는데요. 이들 가운데 어린 소녀 피비도 있었다고 합니다. 피비 역시 자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피비가 언니들과 함께 이웃집에 과일 몇 개를 허락도 없이 따왔습니다. 이를 알게 된 어머니는 그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라며 혼을 냈고, 피비는 오랜 시간 그 죄에 대해서 울며 회개했고 한동안 과일을 먹지 못하게 되기까지 됐다고 합니다. 비록 작은 죄였지만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마음 아파할 줄 알았던 피비의 순수한 믿음, 하나님께서는 무척 기뻐하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죄에 대해 죽은 자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방송가족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이어드립니다.

은혜 찬송 지혜 말씀 시편 45편 가운데 함께합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는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지혜 말씀 시편 45편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에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하루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은혜 찬송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은 감사로 열립니다. 그 문을 지나 예배 자리로 들어갑니다. 오늘 밤 그 자리로 나아가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Matt Redman의 Call to Worship 전해드렸습니다. 예배로 부름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해드리러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으러 가는 자리에 가깝지 않나. 우리는 보통 예배를 의무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야 하니까 가고 드려야 하니까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의 본래 모습은 초대에 가깝지 않나. 하나님이 이리 오라 라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해 나아가는 겁니다. 문을 열어두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문은 감사로 열린다고 합니다. 대단한 자격이 아니라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감사할 것이 하나만 있어도 그것이 그분께 나아갈 문이 되게 됩니다. 오늘 밤 그 문을 지나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아까 사실 온 세상 참조주 하는데 막 눈물이 나가지고 네, 주님이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집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울지 않게였어요. 네, 여러분 만나서 함께 예배해서 너무 좋고 자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아직 좀 몸이 덜 풀린 분도 있는데 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시작. 잠깐 지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크게 시작. 하나

스톤게이트 뮤직의 멈출 수 없네,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브룩 리거트우드와 브랜든 레이크가 함께한 Honey in the Rock, Elevation Worship과 브랜든 레이크가 함께한 Graves into Gardens, 그리고 조시 볼드윈과 젠 존슨이 함께한 Made for More까지 전해드렸습니다. 4554번 쓰시는 분께서 안녕하세요, 신청곡 비 준비하시니 부탁드립니다 신청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4번 쓰시는 분께서 2학기에도 막내 아들이 주님과 함께 승리하길 바라봅니다 하시면서, 흔들리는 사춘기지만 주님께 뿌리를 내리는 흔들림이라고 생각하며 올해는 성경 통독을 자녀가 다시 도전해보길 바라봅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성경 통독 저도 사실 솔직히 말하면 못해봤는데, 근데 또 말씀을 읽게 되면 읽을 당시에는 뭐 너무 어려운 말들도 많고, 그런데 저도 요 어렸을 때 읽었던 성경 말씀 외우고 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어려운 순간에, 그리고 잠시 주님을 떠나야 할 것 같은 그런 순간에 그 말씀이 저에게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곤 하는데, 우리 어머님께서, 어머님인지 아버님인지 모르지만 부모님이 또 이렇게 성경 통독을 자녀분과 함께 도전해 보신다고 하니까 응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시길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버플로우의 주님 계신 곳에, 히스 플랜의 위대하신 주, 플랜팅 월십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영국 맨체스터의 시청에서 작은 규모의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마흔이 넘은 나이에 사랑에 빠진 캐닝 부부의 뒤늦은

결혼식이었는데요. 식이 끝날 때쯤에 갑자기 출입구 쪽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혼인 서약을 마치고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던 캐닝 부부가 무슨 일인지 싶어 찾아가 보니 멋지게 차려입은 노인 부부 한 쌍이 식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노인 부부를 보자마자 캐닝 부부는 환호를 지르며 서로 부둥켜 안았습니다. 결혼식을 방문한 노 부부는 바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남편 필립 공이었습니다. 평소에 왕실에 관심이 많던 남편 존 캐닝은 문득 평소 좋아하던 여왕님께도 청첩장을 보내드려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편지와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왕실 측은요, 이 부부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어 거절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정상 맨체스터 지역을 다니던 여왕은 미리 그 시청에 가서 일정을 소화하고요, 이후에 부부의 결혼을 축하하고 싶다며 직접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백유대 여러분, 어떠세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기사를 읽고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날 원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을 매일 내 삶에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임재를 매일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길 원하고요. 오늘 내 삶을 인도해달라고 주님을 간절히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조수아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나무엔의 주 예수 대문밖에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네, 결혼식에 여왕과 또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오신다면 야 이처럼 기뻐할 만한 일이 있을까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에 노크를 하시는 똑똑똑 이렇게 노크를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샵 1069 유료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올려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내일 17일 토요일에는 극동방송 70주년 홈커밍데이 행사가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과 노총극장에서 열립니다.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해서 오후 7시까지 이렇게 하루 종일 열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고 오시려고 할 거예요. 내일입니다. 다양한 볼거리, 놀이공간, 그리고 음식이 준비되어 있고요. 복음 70년, 은혜 70년, 극동방송의 올해 사역표처럼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70년을 한결같이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또 뭐 전파 선교사 대회도 있습니다. 그때는 수기 공모전 시상식도 있고요. 음악회도 있어요. 오후 3시에는 세시봉의 음악회, 또 차지연, 뮤지컬 배우죠. 또 음악회가 따로 준비되어 있고요. 피날레 무대로 저녁 6시에 전국 어린이 합창단의 무대로 함께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해주시고 함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는 오전 9시 반부터 7시까지 함께하겠다. 하루 종일 함께하실 수도 있겠죠. 네, 좋은 생각입니다. 함께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요. 뭐 시간에 맞춰서 오셔도 됩니다. 어느 때든 오시든지 놀이공간과 볼거리, 역사관, 예, 각 부스들이 많이 있어요. 북한을 체험하시는 북한관도 있고요. 또 전파선교사관도 있고요. 여러 가지 관들이 있습니다. 오셔서 보시고 또 먹거리에서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또 아이들 많이 데려와서 놀이관에서 아이들하고도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 또 시간에 맞춰서 보고 싶은 음악회도 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후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좀 저녁 시간이 선선하고 약간은 쌀쌀할 수 있잖아요. 야외이기 때문에 두툼한 겉옷이 가벼운 담요 같은 거 가져오셔도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기억하며 감사드리고 또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선곡해봤습니다. 홀리원의 찬양이에요. 지금 우리가 둘 셋

아멘. 예배인도서 컨퍼런스 앨범 중에서 예배합니다.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찬양을 같이 따라 부르면서 좀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예, 극동방송의 70년의 역사는 예배의 역사다. 찬양과 헌신의 역사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한결같이 은혜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한결같이 또 우리와 함께 하셨던 청취자분들과 전파 선교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극동방송은 1초도 끊김없이 방송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내일 축하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축하의 잔치가 벌어질 텐데요. 오전 9시 30분부터 저녁 7시까지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과 노천극장에서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많은 분들 기억하시고 잠시라도 와서 한번 들려주시고요. 축하대 해주시고 이 잔치에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 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70년 동안 한결같이 극동방송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 서울 한양대학교에 오실 분들 반갑게 만나뵐게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습니다. 복된 주말과 주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트 PD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교통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용환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남에게는 관대합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반대로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의 처지에 만족해하고 남을 헐뜯거나 비난하지 않지만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들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들의 작은 죄는 금세 발견하여 크게 정죄하는 대신 자신의 큰 죄는 보지 못함으로 외식하는 이들을 향해 경고하셨습니다. 말씀과 가르침으로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용납하고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우리 역시 어떤 제한과 한계를 두지 않고 끝까지 용납하고 용서하며 긍휼함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줄라이 프로젝트의 사랑은 언제나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사랑의 길로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즈윌의 사랑 그 좁은 길 띄워드리고요. 여섯 멀씨미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홍지승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추루바이의 십자가 그늘 아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케이스 앤 크리스틴 게티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데이비 펠프스의 죄짐에 눌린 사람은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켈트 그먼의 Amazing Grace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이승철의 시련이 와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문서화의 고난 내용은 편의실 곡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사랑 이야기에 속죄하신 구세주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마커스 월십의 선한 능력으로 띄워드리고요. 여서 예람 월십의 예수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1: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2: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0: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2: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0: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보내면서 그 시간들이 쌓였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감사일까요? 원망일까요? 하나님을 따른 사람들은 감사함이 넘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고 근심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그리고 이어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은혜의 찬양들은 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또 신앙이 흔들렸을 때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찬양들을 준비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눈에 보이진 않아도 잘 느끼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이끌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극동방송의 각 지역의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고 있고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전 세계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방송은 저희 강원극동방송과 서울극동방송의 FM 채널을 통해서 휴전선 이북의 북녘의 성도들에게도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마음의 평안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사모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귀한 찬양 신청 기다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예요.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요, 주 음성 외에는 성가 합창 버전으로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은혜의 힘입니다. 같이 세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이어서 말씀 앞에서 라는 찬양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3502 성도님께서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사 근처 마포에 사는 청년입니다 하시면서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가는 길에 방송에서 나오는 찬양에 주차장에서 차를 세워두고 찬양을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조금 전 들려드렸던 이 말씀 앞에서의 찬양이 큰 위로가 되셨다고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경건하게 또 바르게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되셨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어떻게 일이 얼마나 많으시길래 이 늦은 시간까지 일하셨을까요? 또 곧 출근하셔야 될 것 같은데 빨리 들어가셔서 편안한 밤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샵 1069번으로 이렇게 은혜의 사연과 듣고 싶으신 찬양도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담기를까지 세 곡 계속 전해드립니다.

예수담길을 주리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순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우리 1009 성도님께서 안녕하세요. 여기는 순천입니다 하시면서 남겨주셨어요. 일은 아침을 맞이합니다. 매일 농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2시 반, 3시면 일어나는데 오늘은 조금 늦게 일어났네요. 하루를 일찍 시작하지만 보람도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더 많이 의지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신청해 주신 찬양이 있으셨어요. 아마 새벽녘에 이렇게 일어나셔서 바로 농사일하러 나가기보다는 기도하고 나가시나 봐요. 네, 기도하는 그 시간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 끝곡으로 전해드리고요. 그 전에 예수께로 오세요 아이빅밴드의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아파트 화재 시 국민 행동요령 캠페인. 우리 집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대피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주세요. 이때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아주세요. 우리 집에 화재가 났는데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고 119에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해주세요. 다른 집에 화재가 났을 때는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집 안에서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으로도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나가서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빠르게 구조 요청을 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우리 주님의 말씀,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35편 가운데 말씀을 함께합니다.

시편 35편의 고백.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저희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소서.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으로 졸지에 저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의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시편 35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하루에도 가득하게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오프닝에서 함께 나누었던 오늘의 시편 저자의 고백을 이 시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들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긴 창과 짧은 창을 빼어 나를 치려는 자들을 치시고 나의 영혼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구원이라 하소서. 내 생명을 노리는 자들은 수치와 모멸을 당하게 하시고 나를 치려고 꾀하는 자들은 물러가며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같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추격하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내 앞에 그물을 숨기고 까닭없이 내 생명을 노려 구덩이를 팠으니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파멸이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고 그들이 숨겨놓은 그물에 그들이 걸려 거기에 망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뻐하며 그의 구원을 크게 기뻐하고 내 모든 뼈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당신과 같은 분이 누굽니까? 당신은 가련한 자를 그가 이길 수 없는 자들에게서 건지고 압제당하는 자와 빈궁한 자를 착취자들에게서 건지는 분이십니다 할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시편 저자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소망과 사랑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곡의 찬송 이어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송에 이어서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그리고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찬송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어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올려드린 후에는 매일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압제비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애를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애는 물리치신다. 두 번째로 파니심은 징벌.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함으로 흑암에 가둬두신다 그랬어. 내 지위가 뭔가? 원로 목사지 뭐. 지키지 않고 그 원로 목사님의 자리를 떠나서 좀 교만해지기 시작할 때 천사들은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둬둔다 그랬어. 그러면 사탄들이 우리한테 와서 욕을 못할 거죠. 3분지 1의 천사가 사탄과 함께 천국에서 쫓겨났다 그랬어. 지옥은 사탄과 마귀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지 사람을 위해서 지옥 만들어 놓은 건 아닌데 그

0: 자기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지옥으로 갈 거고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은 천당 가요. 지옥 가는 사람은 마귀를 쫓다가 간 거고 천사도 범죄하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그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 저지르고 어디가 도망가 숨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낸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고집통에 대한 심판, judgment upon stubbornness.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살아가라 그랬죠.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심판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사기, 협잡에 대한 형벌, deception.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형벌을 받았죠. 그 첫째 아들은 동생을 죽이는 무서운 죄를 범했습니다. 성도들은 정직을 생활의 신조로 삼어야 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찬양에 이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러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 찬송까지 함께 했고요. 저 장미꽃 뉴에 이슬 홍지승 씨의 목소리로 올려드린 후에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뛰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0: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이 고향인 혜경 자매님의 목소리로 함께 그 문을 열어봤는데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이 찬송이 자매님에게 어떤 선물을 주었을까요?
1: 저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세상 가장 영광이며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0: 슬픔이 뭔지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어 제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으로 받아들이며 제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가족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이들이 순탄치 않지만 모든 죄를 눈보다 더 희게 씻기 위해 십자가에 흘린 붉은 피를 헛되게 하지 않게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찬송가처럼 회개와 용서를 똑똑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모든 죄를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찬송을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희게 해주시는 십자가의 보혈,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북한에서 온 혜경 자매님의 선곡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북한에서 온 해경자매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도미뉴스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고요. 이번에는 연주 찬송으로 그 은혜를 묵상해 볼까요? 피아노 연주의 미카엘 한시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언제 어디서든 십자가를 붙들며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붙들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에서 온 혜경 자매님의 선곡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했습니다.

남과 북이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을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쁨으로 노래하는 그날이 머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모든 눈물을 아시고 들으시고 보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 줄을 감사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열왕기하 4장 25절과 26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이에 여인이 갈멜산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환 개하시더러 이르되, 저기 저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니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열왕기하 4장 25절과 26절의 말씀. 그녀가 출발하여 갈멜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갔을 때 멀리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녀를 보고 자기 시종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저기 수넴 여인이 있다. 너는 달려가서 그녀를 맞아 그녀에게 묻기를, 그대가 평안하냐, 그대의 남편과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그녀가 대답하기를 평안합니다 하였다. 때로는 괜찮냐는 질문에 쉽게 괜찮다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열왕기하 4장 가운데 고백처럼 아들을 잃은 수넴 여인은 평안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닌 답을 주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참된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 이 시간 북한이 고향인 김보빈 자매님의 이야기를 김아영 선생님의 목소리로 함께 만나볼 텐데요. 고난 가운데도 승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해주셨던 그 동행의 여정,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합니다.
1: 저는 북한 함경북도에서 태어나 가족을 잃고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중국으로 갔다가 인신매매를 당했고 하나님을 만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북송되어 교화소에서 3년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붙드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마침내 건강한 모습으로 출소하게 하셨습니다. 감옥문을 나섰을 때 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감옥 밖에는 또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첫째 언니와 여동생도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8 식구 가운데 5명이 세상을 떠났고

0: 가족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제는 산소에 가서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함께 외우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자고 권했습니다. 또 저를 중국으로 보내주었던 친구의 숙모도 찾아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후 저는 광산에서 6개월 동안 힘겨운 노동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2011년 4월 저는 다시 한번 두만강을 건너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 탈북은 살기 위한 탈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삶을 살아가기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 중국에 도착한 저는 가장 먼저 연길의 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제 마음에는 꼭 확인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인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1: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과 신음소리 그 모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분당 가운데 고여있는 모든 눈물과 아픔이 거두어지길 기도하면서 오늘의 우리들의 이야기, 북한이 고향인 김보빈 자매님의 이야기를 김아영 선생님의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를 본문으로 고난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가지고 고난의 은혜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다 잘되고 좋은 일만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고 없이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문제를 당할 때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생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과 시험은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믿음인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검증되는 그런 과정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 40년은 광야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을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 목이 곧고 고집불통인 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저들을 광야에서 깨어지고 또 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고난의 우연은 없습니다. 고난 속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절망에 처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고난을 참고 견디며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전제 나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을 섬기다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 하늘 나라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잠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인해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견뎌내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 가져다는 축복이 있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을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고난은 그 당시에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주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119편 7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배우게 되고 믿음에 성장하여 하나님께 더 크고 기억에 쓰임하는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앞에 교만한 우리 모습이 깨어지고 낮아집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를 낮추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고난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고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6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깨뜨리시라고 40년 동안 광에서 돌고 또 돌고 또 돌게 만드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서 여러 곳에서 우리의 교만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서 16장 5절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우리가 권한을 통하여 믿음이 단련되어지고 깨어지고 낮아져서 겸손하게 될 때 장차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나가서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고 밝은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 인격이 연단되어지고 그리고 나가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올 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고난이 다가올 때 고난 앞에서 주저앉아 낙심하지 말고 고난의 다가올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고난은 공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줍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이 고집불통인 이 인간의 자아, 교만이 깨어지게 되고 예수 모습, 닮은 모습으로 인격이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우리 삶의 불신앙의 모습이 제거되어지고 무엇보다도 고난을 통해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성격이 급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인내를 배울 때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을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모세는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나갔다가 순간적으로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깨어집니다.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깨어집니다. 80세가 될 때까지 그는 깨어졌습니다. 얼마나 깨어졌는지 나중에 그의 온유함이 이상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고 성경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권을 통해서 깨어지면서 모든 면이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이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하면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의 인생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길에 많은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약속

0: 와서 붙잡고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 뒤에 다가올 놀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를 본문으로 고난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하루, 사랑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10월 16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날씨는 지역이 대체로 흐리다가 저녁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평안도와 함경남도, 황해도 곳곳에는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18도, 강릉이 16도, 부산과 서울이 14도로 보이고요. 목포와 여수, 포항, 춘천, 평양, 개성이 12도, 광주와 대구가 11도, 대전이 10도, 청진이 9도, 신의주가 8도, 함흥이 7도, 강계와 해산이 3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광주와 포항이 26도, 부산과 대구, 제주가 25도, 대전과 목포, 여수가 24도로 보이고요. 서울과 강릉, 개성이 23도, 춘천이 22도, 평양과 함흥이 20도, 신의주가 18도, 강계가 16도, 청진이 15도, 해산이 1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는 어전에 구름이 많고 한때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모두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나눠주신 목사님 통해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오늘 하루 은혜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서구 상무번영로 73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송신소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 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

공영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극동방송입니다. FVC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434장, 새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통합 찬송가 434장, 새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천 넘치는 교회 이현송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살아계신 하나님, 또 하루를 열어주시고 또 한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이 어렵고 광야 같은 세상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주의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로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귀한 생각과 바른 언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유익이 되고 열매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 하셨사오니 어두운 세상에 저희의 삶이 빛이 되게 하시고 부패된 세상 가운데 저희가 그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어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천 참 좋은 교회 박용철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본문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 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고 계실 북방의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팔복 중 다섯 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처럼 마음이 팍팍하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아마 우동 한 그릇이라는 감동적인 소설을 아실 것입니다. 한 가난한 가족이 섣달 금음날 우동집에 가서 주인 부부에게 우동 한 그릇만 시켜 셋이 나눠 먹는 이야기입니다. 주인 부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돈을 더 받는 대신 조심스럽게 국물과 면을 더 넣어 우동을 대접했습니다. 이 우동집은 일본 다카마츠의 나카무라 우동집이라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주인 부부의 마음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려는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족의 힘겨운 처지, 그 아래 자신을 낮추어 서서 함께 아파한 긍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이 두 아들을 훌륭하게 성장시키는 씨앗이 되었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긍휼의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에 참된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동정이나 지나가면서 혀를 차는

불쌍히 여기는 이례적 감정을 뛰어넘습니다. 긍휼은 먼저 뜨거운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긍휼을 뜻하는 히브리어 라함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과 연결됩니다. 어머니가 태중의 아이에게 느끼는 사랑은 본능적이고 뜨겁은 것이죠. 긍휼은 바로 이처럼 상대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여기는 깊은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긍휼은 또한 능동적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진 헬라어 엘레오스는 현재 분사형으로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저 안 됐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다가가서 그 아픔을 덜어주려는 능동적인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이해하다, understand라는 말이 상대방의 아래에, 언더에 서서 그 사람의 입장을 살피는 것처럼 긍휼은 스스로를 낮추어 상대방의 처지에 동참하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긍휼은 단순한 구제를 넘어섭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대로 재현하는 자들이기에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친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포용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용납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긍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86편 15절 말씀처럼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이 긍휼의 가장 완벽한 본보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셨지만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외아들을 보내어주신 것, 이것도 바로 긍휼의 모습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입은 자들로 구원받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에 이제 우리도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긍휼을 가르치시면서 경고의 말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이 만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수십조 원의 빚을 말합니다. 이 빚을 진 자가 주인에게 탕감을 요청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주인이 그 종을 긍휼히 여겨서 그 종을 용서해 주었는데 그 탕감받은 종은 겨우 100데나리온, 노동자 100일의 품삯을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주인은 그 종을 다시 불러 엄하게 꾸짖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무서워서 억지로 긍휼을 베풀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함을 입고 있다면 마땅히 흘려보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두려워하면서도 칭송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며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라할 수 없는 긍휼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0: 때문에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셋째로 긍휼은 공동체를 살리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긍휼의 마음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과 주변에는 겉으로 웃고 있지만 힘겨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또 가끔 명절에 모이다 보면 내 주변에 받아들이기 힘든 가족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7장 9절,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에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이스라엘 백성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먼저 서로에게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공동체가 먼저 살아나야 성전 건축도 할수 있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해 줍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긍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할 때가 많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도 중보기도 자리에 오시는 분들, 땀 흘리며 자기 몸 돌보지 않고 봉사하시는 분들, 힘겨워도 다른 성도들이 힘들까봐 겉으로는 웃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버티고 있는 이들을 붙들어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긍휼은 서로 돌아보는 관심이기도 합니다. 입원하거나 몸이 불편해서 교회에 못 나오는 성도들에게 또는 지쳐있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문장 카톡의 격려나 말은 긍휼의 마음이 담긴 큰 힘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형제를 긍휼히 여길 때 우리 모두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긍휼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긍휼히 여기는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부천 참 좋은 교회 박용철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본문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2-326국에 3491번, 지역번호 032-326에 3491번, 부천 참 좋은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410장, 새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통합 찬송가 410장, 새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32장 43절에서 52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모든 말씀을 전하려면 첫째, 자녀에게 지켜 행하게 해야 합니다. 지난 며칠간 계속 모세의 노래를 묵상해왔지요. 앞서 이 노래를 통해 계속 말씀하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도 그분을 잊고 다른 신을 섬기면 징계가 있을 것이다, 입니다. 그런데 이 긴 노래가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이 속죄하시고 대적을 심판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내용, 곧 구원의 소망으로 끝이 납니다. 이 노래의 마지막 절인 43절에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라고 해요. 속죄하시리로다가 이 노래의 끝입니다. 속죄는 단순히 백성의 죄를 덮고 넘어가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직접 그들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심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의 결론이 곧 속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수는 나의 것을 외치며 죄의 값은 치르기 싫어하지요. 복수는 내가 하고 싶고 죄값은 상대방이 치러야 직성이 풀립니다. 하지만 적용은 반대로 하는 것이에요. 대적들에게 하고 싶은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죄의 값, 곧 십자가는 예수님과 함께 지는 것이죠. 그러면 민족들이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게 된다고 합니다. 46절에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해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나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전수를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47절에서 모세는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고해요. 세상의 스펙과 자랑은 언젠가 사라질 허무한 것이지만 나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구속사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부모의 모습을 본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전수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 십자가를 간증의 노래로 부르는 것이 곧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부르는 노래의 끝은 복수인가요? 속죄인가요? 주께 맡겨야 할 복수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자녀에게 적용하는 모습으로 말씀을 가르칩니까? 모든 말씀을 전하려면 둘째, 잘 죽어야 합니다. 49절과 50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함을 또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51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시는데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므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고 하십니다. 어떤 범죄를 했나요? 모세는 므리바 물가에서 지팡이를 두 번 치며 하나님 앞에 생색과 혈기를 냈지요. 한 번 혈기 낸 것으로 이럴 수 있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혈기와 불순종의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한 사람의 죄인일 뿐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를 통해 인간의 어떤 공로나 행위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며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순교는 혈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땅에 가서 순교하겠다고 말하는 것보다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족에게 혈기 부리지 않고 참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모세는 자기 죄 죄를 직면했을 때 억울해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느보산에 오릅니다. 나의 죄와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사명의 경계 안에서 감사함으로 내 자리를 지켜

0: 일으키는 것이 바로 내 생각이 죽고 내 자아가 죽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죽어질 때 이 말씀이 살아나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혈기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린 일은 무엇입니까? 원망이나 불평 대신 내 한계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겸손히 지킵니까? 자신을 힘들게 한 언니보다 자신이 더욱 완악한 자임을 깨닫고 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적용하겠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신 뒤 아버지는 홀로 두 딸을 키우셨어요. 교회는 다니셨지만 하나님보다는 술을 의존하셨어요. 그런 아버지의 반쪽짜리 믿음에 모태신앙인인 친언니는 결국 세상으로 떠내려갔지요. 청소년 시절부터 방황하는 언니를 보며 저는 늘 자기 연민에 빠져 언니를 미워했어요. 하지만 큐티하는 교회로 인도되어 제가 언니보다 더 완악해서 하나님이 언니보다 저를 먼저 부르셨다는 걸 깨닫고 나니 언니를 향한 미움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46절에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라는 권면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공동체 안에서 양육 훈련을 받았어요. 밖에서는 친절한 척하면서도 정작 언니에게는 너 때문에 죽고 싶다라며 화를 쏟아낸 저의 이중적이고 완악한 모습을 직면하니 비로소 겸손한 마음으로 언니를 대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제 마음에 안일함 찾아왔어요. 언니의 삶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면서도 지금의 평화가 깨질까봐 두려워 방관하고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마지못해 기도했어요. 모세가 므리바 물가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을 담아 지팡이를 내리친 것처럼 저 또한 언니의 구원을 위해 애통해하며 힘쓰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채 제 소견대로 행했어요. 저도 이제는 믿는 사람으로서 언니에게 본보기가 되고 언니 가정의 구원을 위해 애통함으로 기도에 힘쓰기를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매일 큐티하겠습니다. 매일 밤 9시에 언니 가정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모습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경계를 지키는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곧 회개입니다. 눈에 보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보다 더 좋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것이죠. 내가 죽어지는 회개야말로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구속사를 깨닫고 자기 죄를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유업으로 물려주길 원하십니다. 모세처럼 내 한 관계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 그 고백과 은혜가 내 자녀와 공동체를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오늘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 우리의 영적 주소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을 인도해온 지도자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보며 세상 자랑과 공로가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오직 나를 살리는 구속사의 말씀을 날마다 내 심장에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말씀으로 살고 말씀 안에서 죽어져 자녀와 공동체의 생명의 말씀을 전수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므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린 모세의 모습처럼 내 안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혈기와 불순종이 너무도 많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교만과 생색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만을 나타내는 구속사의 도구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라 하실 때 원망 없이 순종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며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하는 저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 시작하셨지요. 영의 양식인 말씀을 통해 오늘의 힘을 공급받으시기 바라면서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23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으셨다.

아마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 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열왕기상 10장 17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어느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인간은 단 한 줄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요. 예를 들면 한글을 만드신 성군 세종대왕, 신사참배 끝까지 항거하다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 삼은 사랑의 원자 딴 손양훈 목사님, 또 미국의 워싱턴 대통령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표현되지요.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닉슨 대통령은 자기가 미국을 위해 엄청난 헌신을 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죽은 뒤에 사람들은 단 한 줄로 기억한다고 속상해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다라고요. 그래서 닉슨 대통령 생전에 무척 힘들고 괴롭다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길 바라십니까? 무척 겸손한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늘 주위를 밝게 만드는 사람. 이런 좋은 기억으로 남겨질 자신의 모습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숭실남성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앙의 장대,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은 종목 중 하나가 바로 높이뛰기와 장대 높이뛰기입니다. 두 종목 모두 높은 곳을 향해 도약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방법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선수들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하고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두 종목의 결정적인 차이는 장대의 유무입니다. 높이뛰기 선수는 오직 자신의 근력과 기술만으로 뛰어올라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간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현재 남자 높이뛰기 세계 기록은 2.45m입니다. 이는 우리가 자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모습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장대 높이뛰기는 긴 막대의 도움을 받습니다. 현재 세계 기록은 6.3m로 높이뛰기보다 거의 3배 가까이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라는 장대를 붙잡을 때 우리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난 70년간 극동방송이 바로 그런 믿음의 장대 역할을 해왔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극동방송은 전파를 통해 전도의 도구를 주었습니다. 신앙이 연약해져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찬송과 말씀은 다시 일어설 힘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영혼들이 이 귀한 도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라는 높은 차원에 도달하기를 소망합니다. 김장환 목사님의 인생 메모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삶을 사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극동방송이 사탄의 방해를 뛰어넘어 주님의 복음을 쉼없이 전하게 해주소서. 오늘 하루도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강하게 의지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주의 곁에 있을 때 서울 챔버 싱어즈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험한 시험물 속에서 테너 이다윗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에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라기 1장 8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영적 암흑기는 왜 오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적 가치관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둔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에베소 교회의 후임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보내는 편지글입니다. 목회 서신으로 일컬어지는 이 서신은 AD 66년 67년경으로 기록 연대가 추정되는데 바로 이 시기는 당시 로마의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가장 극악무도하게 박해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초대교회 최대 최고의 선교사요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이 임박한 죽음을 예상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목회자가 된 디모데에게 남기는 그의 편지, 그 편지의 핵심 내용은 박해와 고난에 직면하는 그 디모데와 당시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에 참여하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해서 그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라고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할 것도 일러주고 있습니다. 더하는 것은 그 박해 중에도 끝까지 붙잡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마지막 때까지 가장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 말씀이 왜 그렇게도 중요한가, 말씀대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성경이 어떤 책인지, 성경의 위력이 무엇인지, 성경이 주는 유익성, 성경의 기능, 성경의 중요한 가치.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대한 기략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 조금 본문이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그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가 되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처음 얘기할 때 말세는 고통하는 때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그때 말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모습과 어때요? 매우 비슷해. 성경 계속됩니다. 무정하며 정이 없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한을 갖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모함하며 중상모략함,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근래에는 텔레비전을 거의 제가 잘 안 보기도 하고 거의 볼 시간도 잘 없지만요, 잘 못 보지만 텔레비전에 나오는 내용이 거의 이런 내용 아닌가요? 거의 이런 내용, 그렇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어디에 있죠? 이 사람들은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목사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말세가 됐을 때 상황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거짓 교사가 끊임없이 가르치는데 열심히 배우지만 결국은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하는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별로 본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 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9절.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집니다. 10절 11절 건너뛰고요.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세에 나타나는 거예요. 말세가 되었는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박해를 받고 계세요? 만약 안 받는다면 나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노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말세에 박해를 받는다고 되어 있으니, 그렇죠? 이거 해석을 잘해야지 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진다는 거죠. 이게 말세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너는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언제부터요? 디모데아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 자, 이 말씀을 잠깐 우리에게 적용해. 여러분 가정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지금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십니까? 디모데는 그때 어려서부터 말씀을 엄마에게, 외할머니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배웠다는 거죠. 내가 어려서부터 내 어머니에게, 내 외할머니에게. 우리 교회에서 바이블 러버스 또는 바이블 올림피아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경, 다음 세대가 말씀 세대가 되게 하자.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코로나 때도 열심히 말씀. 왜 이렇게 말씀이 강조되어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말씀 없이는 결코 말세를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는 오직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국영수, 사회, 과학, 자연, 세상의 학문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탁월해도 어떤 분야의 학문의 전문을 이루고 전문성을 갖고 학위를 얻는다고 해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감동, 거기 보면 또 다른 작은 글씨가 헬라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영감으로. 거기 밑에 보면 의로 교육하기에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징계하기에, 이런 단어. 원어가 그런 뜻도 있다는 거죠. 모든 성경은, 성경 66권 모두가 각 장, 각 문장, 각 구절, 아니 각 단어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성경의 영어 표현을 보면 God breathed, breathing, 하나님께서 호흡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창세기에, 그래서 생명이 됐을 때의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씀. 말씀이 그래서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호흡, 생기.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교훈, 닥트린, 원리, 원칙, 방법, 기본 진리, 아주 가장 기본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내용들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때로 살지 못할 때 책망이 있습니다. 책망,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원리와 원칙에서 벗어났을 때 원리 원칙으로 오라고 책망합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 함과, 방금 말씀드려도 그 책망 받은 것으로부터 다시 바르게 세우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리고 다섯 번째, 의로 교육하기에 불의와 불법을 회개하고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그 기능, 소위 성경의 4대 기능이라고도 말하고 4대 목적 또는 4대 의 이렇게 표현하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삶의 삶을 이렇게 살아라고 가장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원리, 원칙,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거기서 잘못되었을 때 그걸 꾸짖고 책망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을 바르게 세워서 의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사람. 17절 이어집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면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 없이는 그 누구도 온전하게, 이게 온전한다는 개념이 완벽하다, 퍼펙트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성숙을 이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 없이는 결코 영적인 성장을, 성숙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는 능력 있지?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지? 혹시 여러분 성경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됐다고요? 예, 2000년 전에. 그냥 2000년 전에. 그런데 2000년 전 바울을 통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와 너무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2000년이나 흘러갔는데, 아직도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오히려 더 그때보다는 훨씬 더 말세의 상황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교회 내에 있는 모습들입니다. 성경을 인정하지만 성경의 권위나 능력을 부인합니다. 성경 공부는 많은데 성경이 갖고 있는 능력은 내 삶에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

사람들도 성경을 직업상 먹고 살기 위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한다는 거죠. 13절 말씀에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냐. 그러나 너는 배우고.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운 게 뭐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아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본문 좀 보여줘봐요.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뭘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돈 버는 법을 배웠나니가 아니잖아요. 구경수 수학문, 구경수 무슨 세상 문제 잘 푸는 게 아니고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지식은 끝내 진리에 이를 수 없지만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지혜를 갖게 합니다. 성경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올바르게 선하게 곧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 없이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경이 모든 것의 기준이고 성경이 모든 힘의 근원이고 성경이 궁극적인 삶의 큰 복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바이블. 하고 일부 예배 때는 이 바이블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한참 못했어요. 바이블. 이 바이블이 헬라어 비블로스였어요. 비블로스. 비블로스라는 말이 기록했다는 말이에요. 하기요 그라페. 거룩하게 기록했다. 그라페란 말이 서물, 성서, 기록한 것, 기록한. 이게 바이블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피루스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파피루스에서 비블로스, 그 다음에 바이블 이렇게 온 겁니다. 옛날 파피루스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영어로 또 다른 표현할 때 scripture 이렇게 씁니다. scripture. 근데 그거는 라틴어 스크립투라에서 왔어요. 스크립투라. 이 스크립투라가 무슨 뜻이냐? 이 말의 뜻 똑같은 기록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스크립투라라는 말 말고 또 라틴어 가운데 성경을 나타낸 말이 칸논이에요. 영어 표현으로는 C-A-N-N-O-N, 칸논. 캐논, 캐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게 무슨 일제 카메라 이름이 캐논 아니고 여기서 캐논은 뭔가 하면 이 캐논이라는 말의 뜻은 우리말로 표현할 때 발을 정자에 경전 경자로 써서 정경이라고 표현하고 이 정경은 기준, 자, 표준, 측정 도구, 잣대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갖다 잣대를 대보면 얼마나 자랐는지, 잣대를 대보면 이게 곧게 되어 있는지 비뚤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뚤어지고 바른가를 재을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라는. 우리가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가의 기준은 남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너는 요만큼 성장했네, 너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았더니 요 정도 되네, 이거라는 겁니다. 전통적인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강조하고 살아온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노나이트, 아미시, 후틀라이트, 브러드, 브레드린 뭐 이런 다 건강한 신앙 생활을 강조하는, 처음에는 섹타로 시작했지만 두 분 이렇게 굉장히 좋은 신앙 삶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기 출신들이 꽤 많이 계세요. 이분들 거의 정말 신실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분 아미시나 이런 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대답이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봅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내 주변의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무슨 뜻이죠? 내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고 살고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다고 해서 선한 게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악한 게 아니고 성경이 악하다고 하면 우리 주변의 사람이 나를 아무리 칭찬해도 난 악한 겁니다. 성경이 선하다고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나는 선함입니다.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성경. 헬라어로 카논이란 말, 곧은 막대기입니다. 기준선, 측정하는 자. 라틴의 조금 저 정경 카논이 무슨 뜻인가 하면 규칙, 모델, 모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델이 성경입니다. 모든 모범이 성경입니다. 모든 기준, 원칙, 삶의 원리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란 말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쓰는 단어 가운데 가치라는 말을 씁니다. 가치. 가치가 뭐죠? 우선 쉽게 좀 설명드리면 이건 참 가치가 있다고 말할 때 쓸모가 있다 또는 값어치가 나간다는 거죠. 얼마나 이로운가 얼마나 유용한가 종종 가격으로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가격 숫자로 표현하는 것에 익숙해요. 생텍쥐베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 숫자로 표현하기 좋아한다. 와 당신 그 말 100만 불짜리였어요. 말을 돈으로 따지는 겁니다. 야, 그건 5원짜리도 안 된다, 3원짜리도 안 된다, 10원짜리도 안 된다. 가볍게 보는 거죠. 그게 숫자로 표현한다. 쓸모와 유용성을 따져서, 값어치를 따져서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가치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뭔가 하면요. 중요성을 따지는. 이건 중요하다.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를테면 인간의 욕구와 관심, 관계의 미래에 갖게 되는 중요성, 필요도 있다. 이건 꼭 필요하다. 삶에 꼭 필요하다. 값은 없어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공기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기. 돈은 없어도 살지만 공기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죠? 아, 잘 모르세요? 황금은 없이 집에 황금은 없이 살아도 마실 물이 없으면 못 살지 않습니까?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니까 물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요새 금값이 천정부지로 막 올라서 한 돈에 80만 원, 90만 원 막 육박하니까 와 요새 막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 금 가진 거 있냐고. 그건 희소가치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말고도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내 삶의 행동을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이사 갈 때 어떤 곳으로 이사를 가는 여러분의 새로운 이사 가는 집의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학군이 좋은가? 시장이 가까운가? 자주 말씀드립니까? 교회는 가까운가? 내가 다닐 수 있는 교회는 있는가? 가끔 제가 제 아내랑 그런 얘기해요.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갈 때 정말 우리가 어떤 교회를 갈까를 생각해보면 그 도시에 그런 교회가 있는가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그거 가면 돈 잘 벌어. 교회 생각은 하나도 안 해요. 그런데도 누가 물으면 자기가 뭐 목사라고 그러고 장로라고 그러고 에이 그러면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성경적 가치 기준으로 생각하고 결심을 해야 된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이렇게 여쭤보면 다 아멘 해요. 그런데 실제 삶에 가서는 그걸 잘 안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들을 때만 아멘 하고 나가면 그냥 교회당 밖에 나갈 때 그냥 얼른 반납하고 그냥. 조금 다른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철학적으로 이 가치 기준이 뭔가 하면 진선미예요. 무엇이 정의로운가 참인가 무엇이 선한가 무엇이 아름다운가 이게 철학적인 기준입니다. 경제학적인 기준은 가격, 가치로 일반적으로 물건의 가격이나 화폐의 구매력이나 금, 보석 이런 같은 거 상품, 재화의 가치 사용하는 것. 근데 물론 이것 말고도 또 다른 가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주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는 사막에서의 물 한 병의 가치는 어마어마하죠. 돈으로 내가 돈이 1,000만 원 있는데 지금 목이 너무 가려요. 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사람이 한 병 갖고 있는데 1,000만 원 달래요. 주고 사 먹어요? 그냥 돈 갖고 죽어요? 상당히 죽을 사람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때 물 한 병은 1,000원도 안 되는 물 한 병이 그 순간에는 1,000만 원 해도 사 먹을 수밖에. 그건 가치, 환경적인 가치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많은 돈보다 정직함이 중요한 가치라고. 적은 소득이 의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정직한 소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고 있는 성경적인 가치입니다.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평등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장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타인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 삶의 밀도를 높이고자 하는 목표나 중요하게 여기는 신념에 따라서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가치, 그것을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성경적 가치입니다. 성경적 가치, biblical value,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적 가치, divine value, 하나님의 신성한 가치란, 높은 가치,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high value, 영적 가치, spiritual value, 불변의 가치, unchangeable, 변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절대적인, absolute value, 절대적인 가치, 이건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가치, ultimate value라고 합니다. 영원한 가치, eternal value.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잠시 있다가. 아까 조금 전 사막에서의 물 이야기를 했는데요. 1,000만 원짜리 물 마셔도 오래 못 가요. 금방 또 갈증 와요. 상황적인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위 말하는 영적인 가치, 성경적인 가치, 비물질적인 non-material, 물질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intangible, 이게 쉽게 말하면 그 뭐 손으로 만져지고 눈으로 이렇게 보아서 이런 정도가 아닌 거죠. 경제적인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것, 조금 전 공기라든지 이런 거 있습니다. 공기, 태양, 햇볕, 돈 안 내지만 엄청 강해. 올해 가을에 비가 많이 와서 태양의 중요성이 얼마나, 농부들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적 가치, 판단의 기준, 선택의 기준, 생각하고 사고하는 기준, 선악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적 가치관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기준은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내는가, 이런 것들이 관심이죠.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고 생명, 영원한 생명이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삶에 더 필요한 것인지, 돈 얼마를 받을래? 정말 충성스러운, 이게 충성,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죠. 정직함, 인내, 섬김, 자비, 양선, 절제, 온유, 겸손, 이해, 용서, 배려, 나눔, 구제, 얼마나 많은, 이 높은 가치들, 이 영원한 가치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이런 높은 가치들은 별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거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것과 반대되는, 조금 전 성경적 가치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그게 세속적 가치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물질적인 가치예요. 그건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이건 곧 없어질 가치입니다. 변하는 가치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현세적 가치라고 말하고, 자연적 가치라고 말하고, 상황의 가치라고 말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비교적 가치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예, 금, 은, 보석, 지위, 명성, 명예,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자랑하고 영적인 사역의 열매를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지, 집 넓히고 평소에 너 무슨 차 타다 왔냐, 너 몇 평에 살다 왔냐, 너 얼마, 그런 거 하나님이 묻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건 안 물으실 것 같아요. 영혼을 믿는 사람과 영혼을 부정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세상을 부정하는 사람과 세상만 인정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에게도 쾌락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왜요? 우리도 부유하게 살고 능력하게 사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요. 왜요?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 믿는 것들은 지지리도 못 살아, 궁상맞게 못 살아. 아니,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정말 부자가 됐어.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한테
너 예수 믿고 내가 부자 된 것만 보지 말고, 난 부자 된 거 이거 별로 관심 없어. 내 관심은

0: 저기에 있어. 그게 뭔지 아니? 내가 그거 이야기해 줄게. 알아듣는 사람만 아멘 좀 해보세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 아니에요.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내가 넓은 집, 내가 높은 자리, 내가 돈 많이 버는 거, 그것만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그렇게 축복하신 그분이 계신데 그분 앞에 살아야 되는 삶의 태도가 있다. 그것이 그렇습니다. 두 개의 가치가 충돌을 하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가치, 성경적 가치를 우선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웬만큼 먹고 살 거 있으면 너무 돈 버는데 시간 보내지 말고 이제는 그냥 월요일 날도 예배당해, 화요일 날도 예배당해, 그냥 나와서 주의 일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아멘이 적을 줄로 제가 조금 짐작은 했지만 너무 적네요 정말. 내가 시간을 배분할 때 무엇에 시간을 많이 배분합니까? 그만큼 살아왔으면, 내가 지금 그만큼 먹고 살 거 있으면, 그래 나는 이것보다는 그래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이웃을 돌보는 일에 에너지를 쓸 때 내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성경적 가치관이 앞서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태도가 겁니다. 영혼 구원의 대상에게 혐오감을 주지 마십시오. 잘난 채, 대단한 채 너무 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것 갖고 잘난 채 하면요,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우리 교회에 뭐 삼성 회장님만큼 부자 있어요? 없죠? 아, 혹시 뺏들어갈까봐 말 못합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갖고 있지 않은 우리의 가치, 그리고 정말 그분도 부러워할 수 있는, 저 사람은 나보다 가진 게 없는데 왜 저렇게, 저렇게 어떻게 기쁘고 즐겁게 살지? 저 사람의 삶의 비밀이 도대체 뭐야?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걸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나. 그게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냐 말이죠. 예배당에 왜 다니십니까?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교회의 직분이 무엇이에요? 사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석 사가지고 짐승 앞에 가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금은 보석을 부러워하는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자랑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내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사람이 영원한 영적 가치를 살아가고 있는, 가치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보여주니까.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포항에 있는 어떤 모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 교회, 그 도시에서 제일 부자 마님이 예배당에 오셔서 교회 권사님과 함께 그 집에 신방을 갔대요. 그런데 그 함께 간 권사님이 그 부잣집에 있는 자개장 앞에, 그 화려한 그 집 앞에 가방을 털썩 내려놓으면서, 아이고, 나는 언제나 이런 집에 살아보나. 그 다음 주일부터 그 부자 마님이 예배당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권사가 나를 부러워하면 내가 뭐 예수 믿을 게 뭐 있냐.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영적 가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3-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지구촌 소망교회 이준희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지금까지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사랑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함을 주시고 이 민족의 위기를 넘어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반도에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시며 북한 땅에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성령의 새로운 부흥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고난을 돌파하며 열방을 축복하는 나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후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2016년 10월 16일 금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학창시절을 보낸 모교나 고향을 다시 찾는 날을 우리는 홈커밍데이라고 하죠. 오랜만에 학교를 걸으며 옛 친구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까맣게 잊고 지냈던 어릴 적 꿈과 열정을 다시 떠올려보는 순간 우리는 참 묘한 안도감과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야, 나에게 이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지. 그래, 나에게 이렇게 돌아갈 고향이 있었지. 아하, 나를 이렇게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할 영원한 고향, 주님이 계신 천국이 있습니다. 그 영적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이 우리의 인생 목적이 되도록 70년 전부터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준 방송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극동방송이에요. 극동방송은 오늘도 힘있게 외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이시며 우리의 고향이시고 그 주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참된 안식도 기쁨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는 것이고요. 우리의 영적인 고향은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품이라는 것이겠죠.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1956년 12월 23일 인천 하객동의 작은 건물에서 대한민국과 북방 지역을 향한 아주 작은 첫 전파가 쏘아 올려졌었습니다. 이 미약한 소리가 잘 전해질 수 있을까 싶던 이 방송은 수많은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후원 속에서 70년이란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왔어요. 자, 내일 한양대학교에서 열리는 극동방송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에서 우리는 이 정체성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요. 극동방송의 역사를 돌아보며 선교사님들의 헌신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상의 소리는 변하지만 70년 전 시작한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진리만큼은 지금도 변함없이 극동방송의 전파를 타고 북한 땅과 여러분의 삶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복된 아침 첫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 텐데요. 오늘 홈커밍 데이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일 있지만 미리 한번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품으로 미리 달려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천국에서 주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밴쿠버 시온 선교 합창단의 은혜로운 찬양 그날 원데이 찬양으로 같이 했어요. 내일 한양대학교에서 열리는 극동방송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에서도 우리의 이 그날에 주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고백들을 표현하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고 지금 미리 오시겠다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한양대학교 꼭 오시면 좋겠고요. 우리 가족들 또 데리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전도 대상자를 데리고 오시면 정말 좋습니다. 아, 오전 9시부터 저희가 다 준비를 하면서 저녁 7시까지 다채로운 시간 또 코너들 먹거리 볼거리 그리고 극동방송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또 여러 축하 음악회가 있습니다. 세시봉도 오시고 뮤지컬 배우 차지현 씨의 공연도 있고 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힘있는 공연도 있습니다. 홈커밍 데이의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품으로 달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 가장 만족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 새로운 은혜와 역사로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특별히 내일 홈커밍 데이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고 가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우리의 축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제 그리고 누군가 예수님 모르는 영혼이 왔을 때 야 이런 복음의 역사를 보니 정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느껴진다. 예수님 믿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국에 많은 분들이 함께하게 되시는데요. 오시는 길 또 그 모든 컨디션 모든 환경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할 수 있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문자 메시지로 함께하세요.

아멘. 주님이 우리 최종의 목적지이십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은 저 천국집이 우리 집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향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 우리가 끝끝내 가서 안겨야 될 그 품입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그 어떤 참된

안식도 기쁨도 발견할 수 없는데요. 그 영적인 고향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방송이 우리 극동방송이고, 그 고향으로 꼭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나게 만드는 방송이 우리 극동방송. 70년 전부터 그것이 우리 인생 목적이 되도록 우리 따뜻한 보금자리가 그곳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우리 힘있게 더 찬양하면 좋겠어요. 찬양 속에.

0: 안녕하세요. 이서막 목사입니다. 국동방송을 섬길 때마다 이 국동방송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감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이 저 북한 땅에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국동방송이 하루빨리 저 북한 땅 가운데 세워져서 그 땅에도 복음의 방송이 마음껏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복음 통일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동방송 지사가 지국이 저 북한 땅 곳곳에 세워져서 도매산골까지도 이 국동방송이 마음껏 들려져서 그 땅에 메말라가고 있는 북한 우리 동포들이 이 생명의 방송을 듣고 소생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북한 땅에 있을 때 이 국동방송을 얼마나 고대하고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밤에 몰래 이 국동방송을 들을 때마다 이 방송을 통해서 그 생명이 저희 마음 가운데 채워지곤 했습니다. 지금도 어느 곳인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이 방송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이 국동방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1: 저는 이 이소망 목사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극동방송의 이 사역의 참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방송을 언제든 들을 수 있고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북방 땅, 이 방송을 들으면 3대가 멸하게 되는 숨죽여 방송을 듣고 있는 저 북한 땅에서 이 방송을 얼마나 기대했을지, 내일 한양대학교에서 저희는 자유롭게 70주년을 기념해서 홈커밍 데이 행사를 진행하지만 정말 우리 마음의 바람 중에 하나는 나중에 우리 북한에 있는 성도님들도 홈커밍 데이 이런 비슷한 행사에 초청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그 놀라운 시간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님들, 우리 방송 가족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70년의 복음을 열정 있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또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드리고 싶어요. 내일 또 함께하게 될 여러 70년 행사, 사실 오늘도 있는데요. 오늘과 또 내일 여러 행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축제가 되면 좋겠고, 정말 그 설렘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양대학교로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날 운영위원 그리고 전파선교사 어린이 합창단 홈커밍데이 행사뿐만 아니라 태권도 공연, 여러 음악회 공연, 여러분 다채로운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한양대학교로 모여주시고 또 미리 오겠다라고 신청하신 분들 많은 분들 초청하셔서 모셔오시면 좋겠어요.

0: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안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기대가 되고 설렘이 가득합니다. 오늘 10월 16일 금요일. 왜 이렇게 또 17일 내일 아침이 기대가 되죠? 한양대학교에서 있을 극동방송 7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전국의 많은 방송 가족들의 얼굴을 뵙게 될 텐데요. 기대가 되고 너무 행복합니다. 아, 또 열정을 내서 우리 직원들 전국에서 지금 출장을 미리 와서 이 행사를 또 준비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 홈커밍데이 행사를 통해서 아, 예수님은 정말 좋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극동방송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면 우리 삶도 충분히 정말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겠구나라는 것을 또 믿어지게 되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정말 좋으시고 이 복음의 역사, 복음의 비밀이 이렇게 위대하구나라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는 그런 감사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또 기대하면서 우리 극동방송 방송가족들 오늘 오프닝 말씀 또 많은 분들 공유하기 원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문자를 함께 할 수 있고요. 어저께 인문학을 하나님께 불안을 극복하는 법 정말 많은 분들이 다운받으셨는데요.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거든요. 인문학이라고 문자 주시면 또 어제 링크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영국 켄트대 조안나 윌리엄스 교수는 최근 아이들에게 타고난 성을 의심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일종의 돈줄, 즉 산업이 되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고 평생 여성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으며 심지어 각종 보정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확실히 돈이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영국은 2017년 한 해에만 800명의 아동이 성전환을 위해 사춘기가 오는 것을 막는 약물을 투여받았으며 그 중에는 10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유명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가 성전환 시술로 트랜스젠더가 된 아이들을 축하하며 격려하는 메시지를 무분별하게 노출시키는가 하면 마치 게임처럼 자신이 트랜스젠더 성향이 얼마나 있는지 자가진단하는 서비스를 아동들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도 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현상을 방치하지 말고 크리스찬들이 먼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모니터링하고 미디어를 바로잡아가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예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Faith의 조상 아브라함은 언제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창세기 12장, 그 바로 앞인 창세기 11장 말미를 보면 아브라함의 형제인 하란은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해 자식이 없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죽었더라고 나옵니다. 가족들은 죽었고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 얼마나 힘들고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비전을 보여주시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한 발을 떼게 되죠. 혹시 지금 어려움 중에 계신가요? 내 삶이 자신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오늘 그 평범하디 평범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민족을 이뤄가길 원하십니다. 평범한 삶 속에 내딛는 믿음의 한 걸음,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굿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0: 믿음의 모험 김명식의 음성으로, 이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김승희의 음성으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아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던 이야기 시작하면서 나눴는데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대명사다 보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니까 뭐 될 만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부르셨겠지 지레 짐작하며 넘어갈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찬찬히 한번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상황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그래 나 좀 받을 자격이 있어 하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족들은 다 죽었고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 아마도 평범한 사람들보다 조금은 더 힘들고 고되고 또 위축되고 또 많이 무너졌던 삶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거다라는 큰 비전과 꿈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비전을 받았다는 사실 그 넘어서 하나님이 이런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 불러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아마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일하실 겁니다. 평범한 우리들이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 오늘 하루 내가 내 믿음 잘 지키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의 민족의 믿음의 큰 계보를 잇는 한 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갓모닝 식구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축복하고 싶습니다. 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인데요. 만나라고 보내셔서 오늘의 말씀 카드 받아가시고요. 또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립니다. 금요일 아침 은혜로운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할 텐데요. 먼저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소개하고 찬양 함께 하시죠.
1: 선물로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앙고절편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를,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위델커피에서 커피 원두를,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 무등에서 식사권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어디가나 탁월함이 드러나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러블리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원망하지 마시고요. 불평하지 마시고요. 어떤 일도 하나님을 벗어나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고정관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야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달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형통해요. 왜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일들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 데 쓰여질 수밖에 없고,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한 것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게 로마서 8장 28절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 엉켜져 있어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조율하시고, 우리의 아주 어지러운 현실이라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정리하시고 아름답게 매듭을 지으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체스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감탄이 부족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탄이다. 오늘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감탄을 해요. 여러분, 기적을 원하기보다 이미 일어난 기적에 찬양하는 눈이 열리게 돼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예요. 21절로 25절까지를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구절은 무엇 주신 이에게 감사. 21절을 볼까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은 모든 피조된 존재들에게 생명을 보존하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성경에 하나면요, 주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참 어울리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give, 영어로는 give, 주다라고 하는 단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대표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love라고 하는 동사와 이어서 나오는 게 뭐예요? 독생자를 어떻게 해요? 주셔서니.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야고보 1장 17절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 주님은 산상수울에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화를 팔을 보라,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라.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산 것은 하나님의 공급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라서 먹고 산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요? 아니요, 열심히 일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재능, 참 하나님이 사람마다 그 안에 어떤 재능들을 다 주셨어요. 일을 할 수 있는 그 열정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불평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더 초점을 두면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무엇이 주어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던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과 괜히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하고 비교해서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고 불행해지잖아요, 여러분. 끝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늘 속삭이죠. 자꾸 부족한 것처럼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너가 뭔가 부족해. 너는 뭔가 불완전해. 이것을 가져야 돼. 여러분, 그 순간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사실을 알고 선포하세요. 이 끌떡거림의 영화 사라질지요. 여러분, 불평은 인간의 욕구에 집중할 때 생기는 겁니다. 욕구를 채우려고 할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를 주셨어요. 전부를 주셨어요. 모든 걸 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없는 모든 것을 주셨어요. 무엇까지 주셨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에 대한 가치를 인식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갓모닝 금요일 아침 3분 메시지와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분주한 아침 해야 할 것도 챙겨야 할 것도 참 많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놓칠 때가 많은데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오늘을 살아갈 힘과 평안을 꼭 찾으시길 응원합니다. 금요일 아침 월광교회 김요한 목사님의 기도 나누면서 여기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을 평강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바라보는 하루이오니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말과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향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때때로 갈 길을 알지 못하여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 잠잠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소망의 항구까지 힘있게 나아가게 하시되 순간순간마다 주의 마음 품고 누군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중보하고 격려하고 환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일터에, 성도의 가정에, 성도의 공동체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일본 찬송.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라이트선과 함께했습니다.
1: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금호운촌길에 위치한 광주 샘물교회 김판정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본문으로 주님의 지상명령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3: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민다나오섬 다바오 도시로 인도하셨고 이곳에서 20년을 사역하면서 132개 교회를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숫자만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다바오에서 20년 132개 예배당을 세운다는 것은 이 보통 일

이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숫자 또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은 사람의 업적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선교팀은 우리 샘물교회를 비롯해서 또 은평교회 그리고 나주에 있는 왕곡 등대교회가 함께 했습니다. 특별히 왕곡 등대교회는 80대신 권사님이 두 분이나 참석해서 또 이 교회에서 13명의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등대교회 목사님은 폐암으로 투병증에 있으시죠. 그런데 이 목사님 그 암이 뇌로 전이돼서 세 번이나 또 수술을 하게 됐고 또 뼈로 전이돼서 또 수술을 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필리핀 선교를 만류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교 중에 때로는 생명의 위급함이 올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많은 고통들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럽니다. 내가 필리핀에 가지 않으면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필리핀에 가면은 몸이 아플 것입니다. 나는 몸이 아플 일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리핀에 함께 동행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 등대교회는 에베당 헌당도 있습니다. 목사님은 연초부터 오늘을 위해서 이번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종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에베당 헌당을 꼭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종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선교센터 준공식도 꼭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그리고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건강하게 이번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선교의 핵심은 선교센터 준공식 그리고 예배당 헌당 그리고 우리 샘물교회에서 주관하는 농구대회 그리고 또 사역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농구대회는 7개 팀이 했고 200여 명의 그런 성도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4대 그리고 배드민턴 세트로 10개 세트 또 농구공 등 많은 선물들이 풍성하게 그렇게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사역자 세미나는 60여 명의 사역자들이 해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뜨겁게 또 말씀을 배우는 이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센터를 우리는 섬김의 집으로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복음으로 필리핀을 섬긴다 하는 이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 섬김의 집은 1억 2천의 그런 예산이 들어갔고 1층에 방 두 개와 넓은 거실이 있었고 주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방 다섯 개 그리고 작은 거실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샘물교회 또 은평교회 왕곡 등덕교회가 주도적으로 이 일을 감당했고 또 여러 성도들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선교사님이 이제는 마음껏 마음 편히 쉴 수 있고 그리고 마음껏 선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선교사님은 살 집이 없어서 컨테이너에서 수년을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제가 거기 처음 갔을 때 컨테이너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말할 수 없이 비참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조금 여유가 생겨서 집을 렌트해서 그곳에서 비싼 돈을 주고 또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섬김의 집에서 쉬면서 오직 선교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선교사님의 이 수고를 이렇게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일 저는 우리 청소년분들이 세웠던 소환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선물과 그리고 전 교인들에게 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부흥하는 모습을 보았고 특별히 젊은 장로님 부부 이 두 가정이 있었는데 이 젊은 장로님 부부

우리 두 가정과 사역자가 어찌나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장로님 이 부부가 점심 식사 초대를 해서 집에서 닭을 굽고 그리고 생선을 구워서 다른 반찬은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밥하고 아주 맛있게 대접을 받고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회 사역자는 살 집이 이 사택이 없어서 이 장로님 식사를 대접했던 이 장로님의 집이 방 두 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하나 있고 부엌이 있고 아주 조그만 이 공간인데 그 집에서 방 한 칸을 빌려서 사역자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또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선교사님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 저혈당 쇼크로 인해서 순간 정신을 잃고 그래서 운전대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마주 오고 있던 덤프트럭에 그만 정면으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덤프트럭하고 정면으로 충돌했어요. 차가 완파되어져 버렸습니다. 운전석까지 저렇게 물고 들어와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전혀 다치지 않았어요. 안전벨트를 맸던 이 가슴만 약간 통증이 오고 이 갈비뼈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손에 약간의 타박상만 있었고 전혀 다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혹시 몰라서 한국에 와서 치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등대교회가 선교사님의 왕복 비행기 티켓을 준비하기로 하고 또 우리 샘물교회가 그 치료 병원비를 다 대기로 하고 한국으로 모셔왔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보았던 것처럼 저 사진만 보면은 아 저곳에 타고 있던 사람은 죽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차량이 완파되고 폐차되었다면 선교사님은 당연히 많이 다쳐야 하고 때로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치지 않았어요. 저는 분명히 이 모습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사명이 남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 선교사님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고 여러분들의 환경이 자꾸 막힌다고 생각되십니까? 사명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환경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교센터 주변에 여러 가정의 그런 성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은평교회에서 장학금을 주어서 19살 된 이 자매, 이 딸이 신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아까 영상으로 봤던 것처럼 대나무로 엮어진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 조그만 집에 엄마 아빠가 잠을 자고 그리고 딸 둘이 또 한쪽에서 잠을 잡니다. 한쪽은 화덕이 있고 주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 중턱에 세워진 이 선교센터는 저녁이 되면은 추워서 이불을 덮지 않으면 저도 추워서 이 잘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만큼 기온이 산중이어서 기온이 떨어지는 이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지인들은 이 대나무 집에서 산다는 것은 몹시 추운 밤을 보낸다는 것이지요. 땅바닥에서 1m, 1.5m 정도 높이에 대나무로 엮어서 우리 예전에 그 대나무 평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엮여서 바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은 바닥에서 대나무 그 사이로 얼마나 찬바람이 올라오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또 누굽니까?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이 온 것이에요. 아,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쇼핑센터에 가서 현지인들이 사용하는 두꺼운 매트리스 킹 사이즈로 두 개를 사다가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주의 갖추어주고 한국에서 가져갔던 압력솥도 또 선물해 주었습니다. 너무나도 감동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흔히 주님의 지상명령이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다,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는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 거기에 사명 있는 사람만 하라는 이 특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인 것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날 제가 필리핀 수완 교회에서 전했던 그 말씀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너희들이 세상에 열심히 나가서 전도해라,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주신 근거가 무엇이냐? 내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주님의 권세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도 주님의 권세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숫자가 적어도 예수님의 권세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와 전도의 근거는 우리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우리에게 힘이 없다고 여기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권세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시 우리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지상명령의 핵심이 나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전도와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필리핀에서 132개의 교회와 앱의 초소가 세워졌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사연과 간증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예로 든다면 어느 노 권사님이 허리를 다쳐서 더 이상 거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 치료가 끝나고 집에 누워 있어야만 했어요. 교회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한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내가 죽기 전에 교회에 가서 한 번만이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여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청년들을 시켜서 그 권사님을 교회로 모셔오게 했습니다. 앉아있을 수 없으니까 유아실에서 누워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했어요.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셔도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났어요. 그 권사님이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찾아갔더니 금일봉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돈이냐고 물었더니 간밤에 남편과 상의를 했다는 것이에요.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죽으면은 적어도 당신에게 조의금이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올 것인데 당신이 다 먹어서는 안 되겠지. 그 중에 천만 원만 나에게 미리 갑으로 해주면은 안 되겠어? 그렇게 해서 천만 원을 이 권사님이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남편이 그랬답니다. 천만 원을 주면은 어디서 쓰게? 내가 소원이 있는데 필리핀에 예배당을 하나, 내 죽기 전에 예배당을 하나 세우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예배당 헌당할 때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회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한국에 이런 권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통성으로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했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장면을 찍어서 권사님에게 또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권사님이 그 이후로 건강이 회복되어서 마음껏 교회를 출입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성도는 전세로 살고 있는데 혼자 사십니다. 독거 노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의 마음에 아, 내가 이제 임종이 다가왔구나.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되지 않았구나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한번 오십시오. 갔더니 거기 주인집 아주머니가 거기 같이 앉아 있습니다. 주인집 아주머니에게 증인을 쓰라고 그러고 이제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내가 전세금이 5천만 원 있는데 이 전세금 2천만 원은 내가 죽으면 이 전세금 2천만 원은 목사님에게 드리고 그리고 1천만 원은 이 아들에게 주고 그리고 1천만 원은 내 장례비로 쓰고 그리고 마지막 1천만 원은 나를 도와줬던 이 도우미에게 주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얼마 되지 않아서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이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다 했어요. 장례를 다 마치고 이제 집안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전세금을 뺐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목사님에게 내가 2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1천만 원 도움에게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져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선교지에 목사님은 그 2천만 원 가지고 선교지에 예배당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간증들이 132개를 세우는 동안 수없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탄자니아에 학교를 세우고 예배당을 세우고 샘을 파면서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간증들 그리고 우리가 몇 개의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샘을 팠다 하는 이런 것들이 선교의 최종 열매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곳에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제자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진짜 선교의 열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는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기에서 이 모든 민족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가라. 너희가 친한 사람에게만 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와 같은 사람에게만 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언어의 장벽도 없습니다. 인종의 장벽도 없습니다. 문화의 장벽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에도 복음이 필요하고 부유한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도시 사람에게도 농촌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한국 사람에게도 필리핀 사람에게도 탄자니아 사람에게도 복음은 필요합니다. 몽골에도 인도네시아에도 복음은 필요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기 교회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우리 교회만 평안한 데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받은 복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복음은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샘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샘물처럼 흘러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도 우리가 복음을 세상에 흘려보내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어떤 부수적인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첫째는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을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세례는 물로 그냥 어떤 예식을 행하는 이 수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교회 앞에서 공표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우리는 선교의 중요한 본질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전도와 선교는 단순히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교회로 데려오는 것은 인도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세례를 받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단순히 예수님을 한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제자 양육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역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당은 여러분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성도가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고 서로 사랑하며 다시 세상에 파송되어지는 복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필리핀에 132개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런 소식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는 건물 132개를 생각하기보다는 그곳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많은 예배당을 세웠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가, 얼마나 많은 행사를 했는가, 이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있는가? 그들이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있는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샘물교회는 탄자니아에 학교를 세우고 예배당을 세우며 샘을 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필리핀에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청년들은 해년마다 몽골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샘물처럼 흘러가고 세워지는 교회들마다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0절 마지막 절 보십시오. 이 말씀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명령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러 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와 함께 가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 현장으로 가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먼저 이미 그곳에 가 계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사람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0: 임마누엘, 이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항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맺을 때만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환영할 때만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앞이 캄캄할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칠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샘물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샘물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제자를 세우는 교회, 선교사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교회, 모든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사명을 붙잡고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몽골, 필리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선교지를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우리가 이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이 고백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붙들고 우리는 순종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서구 금호온천길에 위치한 광주 샘물교회 김판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65국에 7272번 광주 샘물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의 뜰안. 세상에는 참 다양한 꾼들이 있습니다. 노래를 잘하면 노래꾼, 춤을 잘 추면 춤꾼,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면 이야기꾼. 그런데 오늘은 두 종류의 꾼을 소개해드릴까 해요. 바로 일꾼과 말꾼입니다. 물론 말을 잘하는 것도 능력이죠. 그런데 문제는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그 말에 걸맞는 삶이 있느냐는 겁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한다는 말은 참 쉽습니다. 기도하겠다는 말도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내고 손을 내밀고 내 것을 조금